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Once Upon a Dream 린다 아이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달뜬 마음은 오래 머물지 않죠. 여행 전날의 설렘도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두근거림도 어느 순간 가라앉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열기가 식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정함, 익숙함, 그리고 여전한 마음. 어쩌면 그게 더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뜬 순간의 두근거림도 소중하지만 그 소란이 거친 자리에 오래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에 그런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으면 좋겠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멘델슨의 극부수 음악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노트르노 보내드렸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들꽃연희님이 달 뜨는 순간의 압권은 첫사랑과의 첫 데이트를 앞두고 있을 때였죠. 요즘엔 연애 DNA가 말라버린 듯 하지만요. 정원님 연주회 티켓을 예매할 때 연주 시작 전 정원님이 잠시 눈 감고 마음 정돈할 때 팬은 달 뜨는 순간을 맞습니다. 아당을 시작하는 시그널 뮤직은 매일 아침 제게 달 뜨는 순간을 선물하는 영양제이시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설레는 고백을 해주시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들꽃연희님 감사드리고요. 연애 DNA 그러니까요. 음악에 사랑을 또 주고 음악과 사랑에 빠지면 되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의 달뜬 나비야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브린터 페레 노래 그리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스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더 이상 날지 못할이 사랑에 들뜬 나비야. 바리톤 브린터 펠의 노래와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한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하셔서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 감사 드립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이덕우 PD님의 생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처음 왔던 겨울의 어느 날, 밤바다처럼 검은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졌다. 거리에 있던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포말같이 새하얀 눈이 사방으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다. 눈 밟으러 가자. 눈이 오면 습관처럼 그렇게 했다. 발길 닿은 적 없는 깨끗한 눈을 찾아내어 누구보다 먼저 폭신한 솜잎을 밟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소리. 눈을 밟을 때의 소리가 듣고 싶었다. 층층이 두텁게 쌓인 눈이 깨지고 뭉개지며 나는 뽀드득 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당도했다.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작은 공원. 간간이 놓인 가로등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던 그곳에 내가 찾던 세상이 있었다. 누구도 본 적 없고 밟은 적 없는 온전한 새 눈이. 눈처럼 묵직한 침묵이 그곳에 쌓여 있었다. 바라던 대로 눈을 밟으며 걸었다. 공원의 침묵을 깨는 뽀드득 소리. 맞아, 이 소리를 듣고 싶었지. 신발 사이로 눈이 들어와 양말이 다 젖었다. 어깨와 머리카락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고 우리 둘은

함께 걷던 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다. 쉬, 조용히 하라더니 휴대폰을 발 근처로 가져다 댔다. 그러고는 계속 걸으라는 손짓. 뽀드득 뽀드득. 나는 그저 그 손짓에 따라 천천히 또박또박 걸을 뿐이었다. 우리는 오래 말이 없었고 대신 눈 밟는 소리를 대화처럼 주고받았다. 여름에 들려주려고. 한참을 걷던 이가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여름이라고 작게 발음했다. 따뜻한 바람을 맞고 있는 기분이었다. 여름이 싫다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시간을 그리워할 것이란 사실도. 그렇게 생각하니 여름도 조금은 기다려졌다. 늘 숨이 부족한 여름이 이제는 편하려나. 그 여름이 버틸만 했던 이유는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겨울이 주머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였다. 여전히 눈을 좋아한다. 사람이 밟지 않은 새 눈을 찾아다닌다. 녹아 없어질 눈을 좋아하는 일이 부질없게 보일지 모른다. 다시 꺼내보지 않을 눈 사진을 찍는 일도 마찬가지다. 다시 듣지 않을 소리를 녹음하는 일도. 그리고 언젠가 존재했던 사실조차 잊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질 눈. 그러나 녹아 없어진다고 해서 눈이 내렸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은 여전히 기억 어디엔가 쌓여있다. 새하얗게 쌓여서는 겨울을 시리게 하고 여름에 숨이 되어주기도 한다. 가끔 쌓인 기억을 밟으러 마음속 그곳으로 향한다. 그러면 꼭 뽀드득하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날 것 같다.

영화 러브스토리 OST 가운데 스노우 프롤릭 눈싸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진수빈의 책 호흡의 장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이 눈 밟는 소리, 이렇게 온몸이 하얗게 되도록 쏟아지는 눈, 이렇게 꿉꿉하고 더운 여름에 이 글을 읽으니까 잠시나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았나요? 저는 이 글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건 눈 밟는 소리를 녹음하던 그 장면이었어요. 여름에 들려주려고. 여름을 싫어하는 내 소중한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이 순간을 또 그리워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아두었다는 것. 너무 예쁜 장면인데요.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참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노가 없어진다고 해서 눈이 내렸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문장도요. 지나간 순간도 사라진 감정도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어딘가에 쌓여있는 거겠죠. 겨울이 너무 추워서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덥고 습한 여름에는 그리워지고, 반대도 그렇겠죠. 그러면은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울 때 또 따뜻한 여름이 그리워질 수도 있으니, 다음 겨울을 위해서 이번 여름을 또 나만의 방식으로 남겨놓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눈 밟는 소리를 녹음하는 것 대신 뭐 시원한 파도 소리를 녹음해둘까요? 아니겠네요. 시원한 파도 소리면 겨울에 춥게 느껴지겠구나.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듣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어요. 매미 소리를 녹음해서 겨울에 들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네요. 여름을 상징하는 소리 하면 매미 소리네요. 개구리 소리도 시원하다고 또 권해 주셨고.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예, 제가 잠깐 제 생일을 축하하려고 우리 CBS의 어떤 PD님께서 커피를 사가지고 오셔서 잠깐 전해주고 가셨는데 제가 커피 받고 또 감동해가지고 잠깐 정신이 가출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실 작품은 아주 예쁜 왈츠예요. 쇼팽의 10번 왈츠 B마이너 작품 번호 69의 2번인데요. 이 선율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아주 예쁜 마이너 선율인데 슬프기보다는 뭔가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느낌이 더 많습니다. 참 쇼팽의 왈츠들은 막 화려한 것보다 이런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왈츠들이 많아요.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82번째 생일을 맞은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피레스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아, 이 멜로디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쇼팽의 10번째 왈츠 비단조 69의 2번을 오늘 생일을 맞은 82번째 생일을 맞은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프레스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망고 아빠님이요. 아, 피아니스트는 오늘 나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걸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태어난 피아니스트 또 있습니다. 레온 플래셔예요.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두 피아니스트가 같은 날 태어나서 얼마나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일단 플래셔의 연주도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1832번님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습기 가득한 요즘 날씨가 힘겨워지는 뜨겁게 빛나는 햇살이 그리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뽀송하게 모두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바로 리베란테의 아당 버전 퍼펙트 심포니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직 아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당 창고에서 살짝 꺼내오겠습니다.

1832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퍼펙트 심포니를 리베란테 김지훈과 진원의 라이브 음원으로 보내드렸어요. 아, 이 곡이 왜 아당 버전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고 수기님이 보내오셨는데, 올 2월이었죠. 제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스페셜 DJ로 함께 했었던 우리 김지훈 씨가 그때 라이브로 우리 아당 스튜디오에서 노래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선 들을 수가 없는 버전입니다. 그런 음악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아당 창구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많아요. 저만 받기는 죄송하네요. 함께 생일 맞으신 분들 알려드릴게요. 782번님도 오늘 생일이시라면서 같은 날 생일인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저도요. 또 이쁜 토끼님도 64번째 생일이시래요. 축하드리고요. 호호73님도 오늘 생일이십니다. 아, 그리고 별빛지은님은 사랑하는 딸의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생일을 맞은 제가 너무 애정하는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 1928년생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피아니스트고요. 제가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분 이름을 따서 제 아들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 정말 오른손을 평생 동안 못 쓰고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시다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활주를 해서 30년 만에 오른손과 함께 연주를 한 음반, 투핸즈라는 음반의 첫 곡으로 이 곡을 실었습니다. 바흐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레온 플라이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208 가운데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곡을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온 플라이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0: Yes.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리비아모 리비아모 마시자 마시자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세릴 스튜더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 노래하고요. 존 바커가 주연은 코벤간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김민부 씨 장일남곡 기다리는 마음 테너 이문균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후리지아 향기님 그리고 배상진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시님은 내가 좋아하는 기다리는 마음 신청곡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들을게요.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누가 신청했어도 내가 좋아하는 곡이면 내 음악이다 하고 들으시면 되죠. 감사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숭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5: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9: 네.
8: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9: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8: 맥스 안 터져요.
10: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8: 맥스 안 터져요.
11: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2: 유동골뱅이
1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1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5: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의 명작 판타지아를 공연으로 만나는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디토 오케스트라 연주로 판타지아, 판타지아 2000의 명장면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데이빗 이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협연.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전곡 무대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이번엔 책 선물인데요. 고호성의 책 모자 인문학입니다.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인류의 문명과 상상력,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담은 모자 이야기죠. 35년간 모자 제조 및 수출업을 해온 모자 장인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Moon River, 투 첼로스와 로빈 스미스가 주연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까르페디엠님이 와 첼로로 듣는 문 리버 너무너무 좋네요. 우아하고 평온해지는 아침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시간여행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주의, 낭만주의를 거쳐 인상주의까지 바흐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드뷔시까지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정리해드립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길라잡이 아당 특집 클래식 시간여행 많이 기대해주세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리아의 초상. 오늘 만나볼 인물은 시인이자 몽상가 호프만입니다. 그는 오늘 밤 술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막이 오르기 전 무대에는 한 여인이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호프만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 뮤즈입니다. 뮤즈는 호프만이 또다시 오페라 가수 스텔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려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그를 사랑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기로 결심하고 니클라우스라는 친구의 모습으로 변해 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듣게 될 세 편의 사랑 이야기는 실은 이 뮤즈의 시선을 따라 펼쳐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뮤즈가 모습을 감추자 무대는 독일 뉘른베르크의 한 술집으로 바뀝니다. 학생들과 취객들이 흥겨운 술, 노래를 부르며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콘서트 협회 오케스트라와 르네 듀클로 합창단에 얹었고요. 그 전에 먼저 흘렀던 아름다운 음악은 뮤즈의 쿠플레라는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리 노래했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두 개의 음악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흥겨운 술집 안으로 니클라우스와 호프만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호프만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우스꽝스러운 난쟁이 클라인자흐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이어가던 그의 마음은 어느새 사랑했던 여인을 향한 기억으로 흘러가죠. 익살스럽던 노래는 점점 애틋한 회상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오늘 밤 들려질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님을 예감하게 됩니다.

테너 니콜라이 게다의 노래였습니다. 클라인자흐의 노래. 앙드레 글루탕스가 지휘하는 파리음악원 콘서트 협회 오케스트라와 르네 디클 합창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호프만이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발명가 스팔란자니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아름다운 처녀 올랭피아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동 인형이었습니다. 코펠리우스라는 악당이 호프만에게 건넨 마법의 안경. 그 안경을 쓰는 순간 올랭피아는 살아있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무도회에서 올랭피아는 화려한 기교로 노래를 부르고 태엽이 풀릴 때마다 목소리가 느려지고 끊어지는 모습마저 음악 속에 절묘하게 표현이 되죠. 손님들도 모두 그녀를 살아있는 여인이라 믿으며 감탄하지만 사랑에 빠진 호프만만은 그녀가 자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법의 안경이 깨지는 순간 올랭피아는 산산이 부서지고 호프만의 첫 번째 사랑도 환상과 함께 무너지고 말죠.

인형의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리차드 버닝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당 엿장수님이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니 그 말에 딱 맞는 곡이고 가수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유경준님도 조수미님 버전의 인형의 노래 기가 막혀요. 예, 연기도 정말 참 최고예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데 그 인형이 이렇게 쭉 풀렸다가 태압을 감으면서 다시 살아나서 노래하는 그 연기와 또 노래가 정말 압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병약한 소녀 안토니아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수록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금하지만 안토니아는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녀는 떠나간 사랑과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듯 비둘기는 날아갔네를 노래합니다.

엘라 퓰라 토트텔 비둘기는 날아갔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글루덩스가 주연한 파리음악원 콘서트 협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래를 부를수록 생명이 꺼져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토니아는 끝내 노래를 멈추지 못합니다. 사악한 의사 미라클은 죽은 어머니의 환영을 불러내고 안토니아는 그 환영에 이끌려 마지막 힘을 다해 노래하다 결국 호프만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호프만은 두 번째 사랑마저 눈앞에서 잃고 말죠. 세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이번에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 줄리에타가 호프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랑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0: Belle nuit, oh, nuit d'amour.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 밴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까랑차의 이중창 그리고 에마뉘엘 비오미 주연은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밴 노래가 운하 위에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선율 속에는 이미 이 사랑의 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줄리에타는 마법사 나페르투토의 명령을 받고 호프만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호프만의 그림자를 빼앗는 것. 이 작품에서 그림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목적을 이룬 줄리에타는 아무 미련 없이 호프만을 떠나버리고 호프만은 세 번째 사랑마저 잃게 됩니다. 세 이야기를 모두 마친 호프만은 다시 술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올랭피아와 안토니아 그리고 줄리에타는 서로 다른 새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오페라 가수 스텔라의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술에 취해 쓰러진 호프만 곁에서 니클라우스는 마침내 본래의 모습인 뮤즈로 돌아옵니다. 뮤즈는 상심한 시인을 조용히 감싸 안으며 예술가는 사랑의 상처를 통해 비로소 더 깊은 예술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시인의 영감은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 호프만, endormi?
2: Non, ivre mort. Trop tard, madame.
3: Corbleu!
2: Tenez, voilà le conseiller Lindorf qui vous attend.

0: 앙드레 글리탕스가 지휘하는 파리음악원 콘서트협회 오케스트라로 피날레 들으셨습니다. 호프만의 이야기는 자크 호펜바흐가 생애 마지막까지 온 힘을 쏟았던 작품입니다. 100편이 넘는 오페레타로 파리 시민들을 웃기며 살아온 그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진지한 오페라 작곡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담은 작품이 바로 이 호프만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작업이 순탄하질 않았어요. 병이 깊어지는 가운데도 오펜바흐는 악보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초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도 공연 연출자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유일한 소원은 초연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펜바흐는 1880년 10월 악보를 손에 쥔 채, 바로 이 호프만의 이야기 악보를 손에 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연을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이었죠. 미완성으로 남은 악보는 작곡가 에르네스트 기로가 정리해서 1881년 파리 오페라 코믹에서 초연되었습니다. 평생 오페레타로 사랑받았던 오펜바흐는 마지막 작품에서 웃음 대신 인간의 사랑과 환상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호프만은 세 번의 사랑을 모두 잃었죠. 하지만 그 상실은 시인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그의 시가 되었고 그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펜바흐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술은 그 상실을 영원으로 바꾼다는 것을.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0: 물든 시간.
1: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참 좋은 여행.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7: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대학교.
9: 올바른 품질하면
8: 올품,
9: 올품하면
8: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8: 올바른 품질 올품.
1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1: 수이미님은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 충분히 대가를 치를 만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레이스님은 인간의 사랑과 상처는 더 심오하고 아름다운 시와 예술로 승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호프만의 이야기에서 또 준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은 것 같네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내 음악이 조금 더 깊어지면 그것으로 고통을 이겨내자,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1812, 1812 서곡 준비했습니다. 조지 웰던이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0: 쉽게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메디힐
1: 토너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2: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0: 홈픽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드보라 6일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은 식탁 한쪽을 나의 책상으로 꾸몄어요. 스탠드도 설치하고 꼬마 선풍기도 올려서 시원하게 체험을 들으면서 다이어리를 채워봅니다. 내일은 잘 써지는 펜을 사보려고요. 행복하네요.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고 오롯이 내 취향으로 채워가고 그러다 보면 더더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행복. 그러게요. 이런 게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겠어요? 이런저런 역할에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나만의 베이스 캠프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다시 힘내서 나갈 수 있도록 최강의 영화음악도 이 여름을 꼭 닮은 싱그러운 베이스 캠프가 되어드릴게요.

0: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칵테일 중에서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였습니다. 가족과 사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집안의 작은 한기퉁이라도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대요. 작아도 든든한 내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간 또 시간 있으신가요? 살짝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저 예전에 어떤 시를 하나 봤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런 시도 봤었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고 보니 취향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요즘이었나? 되게 짧은 시였는데 되게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살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모아놓고 보면 그것이 나의 취향이 되잖아요. 여튼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만의 공간, 내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아 그런가요? 제주 딸기산도님, 오늘이 대설하는데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제주는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하셨는데 사실 여기 서울은 그렇게 푹푹 찌진 않는데. 캡틴 코리아님, 베이스 캠프는 잠시 머무는 곳인데 취향음은 매일 함께하게 되네요. 네, 키모로루룩님은 젖은 빨래가 된 기분이에요. 강디가 좀 말려주세요. 네, 제가 바삭바삭 소리나게 말려드릴게요. 맞아요,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 내내 비 소식이고 남부지역은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신 곳 날씨 상황도 궁금합니다. 계속 많은 분들

0: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신청곡 두 곡을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타협금지님이시네요. 사랑을 위하여 케니지의 다인형 테마 신청합니다. 군대 가기 전 대학로에서 봤던 영화. 음악은 그대로인데 내가 많이 변했네요. 기회 되면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그쵸. 음악은 그대로인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그런 소설이 생각나네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지하로 하여튼 인사이동을 이렇게 하게 돼서 가게 되면서 중간에 점심시간에 소속 공간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다가 점심시간에 그 길가로 나와요. 그래서 종로에서 하염없이 그 걸어가요. 퀸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그 옛날 먹었던 피시버거를 먹으러 막 뛰어가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쵸. 네, 음악은 그대로인데요. 앞서 들은 냉정과 열정 사이 히스토리는 0414님이 청해 주셨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히스토리 듣고 싶어요. 제발. 9112님은 긴 사연 남겨주셨네요. 젊은 시절 떠났던 이탈리아 여행에서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붉은 지붕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서 느꼈던 아련함. 많은 세월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에 간직된 사랑과 그리움의 기억들. 그때의 감정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영화가 바로 냉정과 열정 사이였어요. 오늘처럼 나른한 오전에 향 깊은 커피 한 잔 들고 강희 DJ님 목소리로 이 음악을 듣는다면 더없이 근사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첫 사연에 설렘을 담아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네, 지금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계실까요? 8201님, 방학한 첫째 데리고 도서관에 와서 눈은 책 보고 귀로는 체험음 들으며 습한 오늘 보내는 중이랍니다. 행복 별거 없네요. 너무 행복해요. 숲 도서관이라 창밖은 초록이 가득하고 비까지 와주니 어느 산속 카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행복하시네요. 이게 자신의 행복만으로는 온통 행복할 수 없다잖아요. 청취자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행복하시면 참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바람난 늑대님, 93년도에 케니지 다인형 CD 산 게 옆에 있네요. 추억 돋습니다. 카르페디엠 16님은 좋아하는 장소. 저는 집에서 유독 화장실을 좋아해요. 저도 화장실에서 읽으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되고요. 뭔가 생각할 일이 있을 때에도 화장실에 있으면 차분해지고요. 이상하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화장실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저도 그 화장실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욕실이 유독 집중이 잘 돼요. 거기 있으면 뭔가 그 좁은 공간이 주는 안정감? 이래야 뭐 할까? 네, 또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좋고 그렇던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또 물어본다. 네, 전 아늑하고 참 좋았어요. 저 아는 친구는 실연당했을 때 그 친구 집으로, 자기 집에 혼자 있기 힘들다고 친구 집에 와서 그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욕조에 들어가서, 작은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울었던 그 기억이 또 있네요. 네, 옥수토박이님 신청곡 한 곡 듣고 올게요. 라붐2 중에서 쿡다북스 Your Eyes.

네. 열병님, 아이스캐슬 주제곡이군요. 어릴 때 감동적으로 본 영화 주제곡 언제 들어도 좋아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사랑이 머무는 곳에 멜리사 맨체스터 Through the Eyes of Love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만의 장소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차가 또 좋아하는 장소이신 분들도 많죠? 도단맘님, 남편 점심 준비해 주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즐겨보세요.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8월 4일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밤, 야외에서 영화음악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연천 DMZ 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영화음악 클래식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7월 31일 저녁 연천군 백학 자유로 리조트 야외무대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디즈니 혹은 연천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의 영화 토이스토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따뜻한 우정과 연대의 이야기, 토이스토리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한 소년이 차를 몰며 주위를 유심히 둘러봅니다. 대학으로 떠나는 길인 17 앤디. 그때 옆집 소녀 보니가 저기 눈에 띄네요. 마당에 잔뜩 장난감을 늘어놓고 보는 보니. 그 빵집 가지 마. 유령 나와. 미쳤니? 유령술 깨면 어떡하려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앤디는 차 트렁크에서 상자를 꺼내 들고 보니에게 갑니다. 네가 보니구나. 난 앤디야. 수줍은 보니는 얼른 엄마 뒤에 숨고 보니의 엄마는 이웃청년 앤디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이제 앤디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서 자신의 장난감, 아니지, 유년 시절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너 장난감을 착하게 잘 갖고 논다며? 내가 멀리 가게 돼서 그런데 얘들을 소중하게 아껴줄 수 있을까? 어느새 경계심을 풀고 눈을 반짝거리며 바라보는 보니. 앤디는 제일 먼저 카우걸 인형을 꺼냅니다. 얘는 제시야. 서부 제일의 터프한 카우걸. 동물을 다 사랑하지. 특히 볼스와이를. 야호! 말 인형의 제시를 태우고 건네자 보니는 소중하게 품에 안아요. 그리고 얘는 알렉스야.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공룡이지. 이 둘은 포테이토 부부. 이 둘은 늘 함께 있게 해줘. 서로 뜨겁게 사랑하거든. 저마다 추억을 담아 소개를 이어가는 앤디. 마침내 우주용사 버즈 차례네요. 봐, 버즈라이트야. 날개도 있고 레이저도 쏴. 슝슝, 무한의 세계를 향하여. 얘들 모두 잘해줄 거지? 나한텐 아주 소중한 애들이거든. 그때입니다. 보니가 상자 안을 가리키며 외쳐요. 내 카우보이다. 내 장화 속엔 뱀이 있다. 어? 앤디는 깜짝 놀랍니다. 우디? 우디가 왜 오겠지? 분명 대학에 가져갈 상자에 넣었는데. 아마 앤디는 상상도 못하겠죠. 앤디만 사라지면 요 녀석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여 되는지, 또 얼마나 앤디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또 우당탕탕 얼마나 멋진 모험을 떠난 용감한 친구들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앤디의 진심에 얼마나 눈물나게 행복해하는지도 말이에요. 우디를 바라보던 앤디가 말해요. 우디는 내가 아기 때부터 함께 있었어. 카우보이답게 용감하고 무엇보다 친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 절대로. 언제나 네 곁에 있어줄 거야. 우디와 새 친구들을 꼭 껴안고 웃는 보니. 그때 앤디가 장난스레 외칩니다. 와, 꿀꿀이 박사가 빵집을 공격한다. 보니도 얼른 응하네요. 유령이 달아난다. 우디 잡아. 버즈라이트 출동. 어린이날처럼 우디를 등에 업고 달리며 함께 웃고 떠드는 앤디. 한참을 놀고 이제 앤디는 떠납니다. 모두 고마워. 오랜 친구에게 우디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요. 잘 가, 파트너.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토이스토리 3로 함께 했죠. 네. 함께 들으신 곡은 역시 3 중에서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였어요. 우린 언제까지 함께일 거야. 주제에 딱 맞는 곡이었죠. 토이스토리 5편 시리즈 중에 여러분 어떤 편을 가장 좋아하실까 너무 참 궁금한데요. 물론 오늘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후에 4편, 5편 이야기가 쭉 이어지니까 나머지 시리즈도 챙겨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와, 저는 너무 감명 깊어서 아직도 그 여운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아, 이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영화 잠시 멈춤은

다음 주부터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네, 잠시 쉬어갈 동안 저랑 우리 제작진 모두 더 좋은 것들 많이 생각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네, 가을쯤에 올 가을쯤에 더 근사해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토이스토리 이렇게 하고 잠시 쉬어간다니까 왠지 더 아쉽네요. 그쵸?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블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0: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1: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2: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5: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5: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0: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어? 벌써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이렇게 호다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바싹 마르셨나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돈 퍼시벌 One More Kiss Dear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such pleasure. I will treasure.
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3: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움.
2: 운동할 때도
3: 뉴바움.
2: 장 건강에도
3: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용래 시인이 상치꽃은 상치대국만큼 웃고 아욱꽃은 아욱대국만큼 웃는다고 시를 썼어요. 맞아요. 상추도 꽃이 피고 아욱도 꽃이 피죠. 그뿐입니까? 오이도 호박도 가지도 다 꽃이 핍니다. 활짝 웃는 것처럼요. 초보 일꾼들은 텃밭 가꾸다 놀란대요. 응? 상추꽃이 있어? 헉, 가지꽃 보라색 너무 이쁘다. 혹시 거울 보다가 스스로에게 놀랄 때 있으세요? 어머, 나 이렇게 괜찮았나? 오, 오늘 나 좀 멋진데? 꽃인 줄 몰랐는데 꽃인 날들이 있더라고요. 덥고 습한 날씨지만 얼굴부터 활짝 화사하게 펴봐요. 그 좋은 기운이 마음까지 시원하게 열어주게요.

0: 지수 꽃으로 꽃 같은 이수영이가 여러분 곁으로 왔습니다. 수영 씨 목소리에 제 얼굴에 꽃이 핍니다. 1393님. 비가 와서 꿉꿉하지만 수영 씨 목소리 들으니까 상쾌하니 좋아요. 보름이님. 있을 때 잘하세요들. 제가 이제 어저께 그냥 도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한번 안 와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젊은이 같은가요? 한번 저도 한번 이렇게 막 살아보려고 했는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제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요. 예. 여러분 항시 저를 좀 기다려주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0: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어반자카파 목요일 밤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들으셨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은 정말 제가 독약을 팔아도 사실 거예요? 아니 그 저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야 네가 DJ인데 책임감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 여러분 저 48살이에요. 그리고 학교 내내 그 뭐지 그게? 그거 받는 거? 뭐지? 개근상. 개근상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요. 방송 아, 나 열말해서 자꾸 사고 나서 내가 정말 그 어떻게 발가락 부러지고 교통사고 났는데 올 순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놀라셨죠. 근데 어저께 저 내가 팔면 독약도 일단 사 안 돼. 무슨 소리야.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걱정하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좀 정신이 없었답니다. 여러분들께까지 걱정을 끼쳐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 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확 떠나보고 싶다 이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렇게 해봤다라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좀 했다고요. 수영 씨가 오이꽃 말씀하셔가지고 오 오이꽃이요 우측에 아 요 노랗고 조그만해 근데 그러니까 호박꽃의 작은 아이 버전 같은 거죠. 이 왼쪽에는 가지꽃인가 보다. 근데 가지는 보라색인 게 너무 희한하다. 커피 한 잔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 요거 토마토인가요? 요즘에 토마토에 큰 관심이 있는데 제가 요거 토마토인가요? 어우, 빨리 자라라 완숙되라. 9146님 비가 그쳤나? 더워서 창문 열어놓은 지 10분 만에 갑자기 소나기. 창문 다 들어가다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서 화분 하나 박살내. 제대로 넘어지셨네. 엉덩 받쳤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거기에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놔야 돼요. 막 미끄러지는 신발 놓으면은 죽을 수가 있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 못 봤어요? 웃다가도 죽어요. 알잖아요. 우리 항시 조심해야 돼요. 예.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6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비 드리밍 217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OPPA 그대야 미안해 625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최성곤 네가 좋아 5009번님 주얼리 네가 참 좋아 0009님 아우 이런 말을 주고받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 수영 씨 무사히 출근해서 그냥 좋아요. 인천의 김종국.
0: 어휴. 김종국 아니고요, 여러분. 아까부터 지금 저 교통사고 난 거 아니에요. 계속 어머나 교통사고 어떡하니. 그거 후유증이 심한데 하루 만에 그럼 나와도 되니. 여러분 교통사고 저번에 났잖아요. 제가 올해 초였었나요? 제가 올해 초. 올해 초에 났었고. 발가락도 몇 년 전에 부러졌잖아요. 그 예시를 든 거죠. 제가 그렇게 해서 갑자기 못 나오게 된 것을 예로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라지고 어머나 수영 씨 발가락이 또 부러진 거야?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너무나 슬퍼요. 여러분 제가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 일신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하루 갑자기 좀 예, 못 나오게 됐어요. 예, 그렇게 알아주시 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고 그러면 기사에 나요. 제가 다치지도 저기 사고도 안 났는데 그런 건 또 기사가 빨리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미세스 유님. 어? 언니 다른 라디오 면접 보러 간 줄 알았어요. 너무 신박하다. 나 이거 생각도 못 해봤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수혜짱님 오늘은 우렁각시 모드입니다. 어? 기사가 났어? 벌써? 교통사고 났다고? 어? 기사가 났다고? 아, 나한테 그 정도 관심은 없을 텐데. 이상하네. 기사 확실한지 예, 알려주세요. 수혜짱님, 수영씨 오늘은 우렁각시 모드입니다. 부모님 두 분 다 노인복지관 가신 시간에 와서 집 청소해놓고 잠깐 수영씨 목소리 들으며 냉수 한잔하고 쉬었다가 쓰레기 버리고 불고기 해놓고 와우 이제 컴백 홈 하려는데 그동안 내 새끼들 챙기느라 부모님 잘 못 챙겼는데 자주 우렁각시 해야겠어요. 잘하셨네. 수혜짱님도 커피 드시고 우리 그냥 좋은 종구님도 커피 좀 드시고요. As one 원하고 원망하죠. 556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IU 네버엔딩 스토리 642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6: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광고 전에 박정현, You mean everything to me. 882 하나님이 신청하신 곡 들었고요. 이하이 로즈 듣고 2부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광고하기 좋은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옴무 밥만 잘 먹더라. 엘리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밥은 잘 먹어야 돼요. 밥맛이 떨어지면은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밥맛이 없어 본 적이 없다고. 그게 좋은 거래요. 그래도 이제 적당히 먹어야겠죠? 적당히 먹고 건강히 사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섹시 여돌. 그죠? 여름에는 그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요즘에는 근데 섹시한 여자 아이돌이 없네. 다 이렇게 소녀소녀하고 아니면 좀 캐릭터 같은 비현실적인 느낌. 아, 권은비 씨 정도가 이제 그러네, 섹시하네. 근데 이때는 막 시스타는 새까맣게 하고

끄고 나오고 터치 마이 바디 하면서 궁뎅이를 딱딱 이렇게 하면서 보미네님이 신청해 주셨고 걸스데이 봐봐요. 얼마나 그냥 길쭉길쭉해가지고 힐을 신고서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그걸 하고 춤을 추는 반짝반짝이란 노래 부르시고 현아 씨는 또 어떻습니까? 헐벗고 나와서 버블팝을 막 부르면서 젊을 때 예쁠 때 그렇게 또 그 한 순간을 젊다고 다 이쁜 건 아니니까 이쁜 분들만 내놓고 다니고 아닌 분들은 잘 가려서 예쁜 부분만 보여주는 것도 지혜다. 보미네님이 주말권, 주말권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점심때 오랜만에 비가 안 와 좋긴 한데 엄청 습하다. 수족관이지 뭐. 근데 아직 덜 찼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온도가 더 높아져서 이렇게 딱 나가면 헉!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청량한 수영씨와 산책마저 하고 어이어 들어가야겠네요.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 고고. 들어가서 샤워 촥 하면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 769님, 어쩜 좋아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마구 따라 부르고 있는데 손님이 문 열다 가버린. 얼마나 크게 따라 불렀길래. 아, 그게 제가 좀 약간, 아니 좀 많이, 아니 약간 많이 움찔아. 다음에 또 오실까요? 왜 손님 마음은 내가 알 수가 없죠. 손님을 쫓아낼 정도의 노래라면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것이 어떨런지. 유엔의 선물 9959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쿨 너의 집 앞에서 764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말 있죠. 바람 부는 동네 산책길에 맨발로 서 있어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기분 좋은 시원함에 미소 한 번. 미소여야 돼. 미소여래야 돼. 열만에서 나오는 음악 리듬에 맞춰 제자리 걷기 하며 미소 두 번. 무조건 다 좋다. 그래서 미소 세 번. 열만 좋다. 그레이스님이 너무나 우아하게 산책길에 맨발로 서서 제자리 걷기를.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니까 우아하다. 보면은 상상을 해보 이렇게 그런데 말로 이렇게 싹 표현하니까 미소 한 번, 미소 두 번, 미소 세 번. 나님, 오늘 휴가 전 마지막 일정이 끝났어요. 자유다! 휴가를 즐겨 보려고요.
1: 휴가 때는 어떻게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우리 뭐 엄마들은 휴가라도 뭐 집안일 하다가 막 끝났다는 엄마들도 많고 하니까 원하시는 자유를 흠뻑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더 자두의 김밥 8342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악뮤 라면인 건가?

0: 연간 임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3: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3: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올품.
1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6: 싸이 예술이야 이 곡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0: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외국 이름에는 존 폴 존스, 존 폴 영, 마이클 W. 스미스처럼 가운데에 미들네임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서구 문화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이름은 중간에 세례명 같은 걸 넣어서 성스러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미들네임을 하나 넣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한 커피 쿠폰 동준입니다.

0: 2026년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오하이오 이사벨 아자니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7061번으로 새벽 4시에 근무 시작해서 이 시간이면 많이 졸리는 시간이라고 그러셨네요. 야, 잠을 깨우기 위해서 잠시 하차해서 간단한 스트레칭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이또 앉아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에 한 번쯤은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9786번으로 60대 아줌마입니다. 친구랑 만나서 FM 팝스 얘기하다가 동준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커피 쿠폰만 얘기하다가 결국 초록창 확인하게 됐네요. 자주 얘기해 주세요. 한동준 이름을요. 더운 날 즐겁고 신나는 팝 감사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도 한동준이라는 이름 자체가 임팩트가 없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다가 프로그램 이름이 FM 팝스잖아요. FM 팝스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엉뚱한 이름을 청취율 조사할 때 돼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손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동준 아니 제가 노래 히트곡도 몇 곡 있어요. 히트곡도 몇 곡 있는데 그 노래를 한동준이가 불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뭐 한 제가 볼 때는 한 7, 80%가 너를 사랑해 한동준이 부른 거 아셨어요? 사랑의 서약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뭐 이런 노래 아시잖아요. 노래는 아실 거예요. 들어보시면 아 이 노래 근데 그걸 한동준이가 불렀다는 걸 모르신단 말이죠. 하, 이름이 참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냥 타고난 운명인데 기억 못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하시면 그걸로 됩니다. 헤이 미스터 DJ 2S 반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엘튼 존과 키키 디가 함께 노래 부른 Don't Go Breaking My Heart, 빌리 조엘의 My Life, 그리고 이어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Alright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9786번으로 아이 너를 사랑해 애창곡입니다. 용두동에서 듣고 있을 내 친구 유성자야 우리 얘기였어 잘 듣고 있지 그러셨습니다. 노래에 얽힌 사연이 있나 보죠. 4119번으로 오프닝부터 너무너무 취향 저격의 곡들 소름 돋습니다. 졸음이 싹 달아나고 둥실둥실 어깨 춤추면서 근무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잠이 싹 달아나셔야죠. 나은선님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프리카에서 무사 귀환했더니 비가 오락가락한다고 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긴 하는데 지금은 여기 목동은 일단 비가 안 오고 있습니다. 비가 약간 소강 상태예요. 근데 오후에 프로그램 끝날 때쯤 해갖고 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송화의 가요 속으로 들으실 때는 아마 비가 좀 올 것 같습니다. 박송화의 가요

요속으로가 또 더 귀에 꽂히겠죠. 비용은 아무래도. 자,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Come on over. 다이아나 로스의 Touch me in the morning.

저희 집은 이남 2녀입니다. 아니, 이남 3녀입니다. 큰오빠, 작은오빠,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요. 큰오빠와 저는 20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빠와 함께 외출하면 주위에서는 오빠한테 딸이 참 귀엽다고 했죠. 그러면 큰오빠는 웃으시면서 말했습니다. 저랑 많이 닮았죠. 아, 딸이면 좋겠지만 제 막내 동생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오빠와 저도 나이를 먹었네요. 오빠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큰오빠의 첫 아들이 저와 4살, 둘째는 5살밖에 차이가 나질 않아서 저희는 같이 뛰어놀면서 행복하고 재미있는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누가 조카들을 괴롭히거나 때리려고 하면 제가 나서서 막아서면서 말했죠. 우리 조카 때리지 마! 저는 이렇게 조카들의 부모 겸 반장 노릇도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조카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학창시절을 함께 했고요.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이 됐을 때는 서로의 연애 상담까지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조카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고 싶지 않았던 고모 할머니가 됐고요. 조카는 결혼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어느 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던 조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는 환경미화원에 도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조카를 응원했지만 그 후로 조카는 세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무려 8년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준 조카에게 저의 진심을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 막 일주일 넘은 새내기 신입사원이자 사랑하는 조카에게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지? 늘 그래왔듯이 너는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고 마침내 극복할 수 있었던 거야. 고모가 항상 너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사랑하고 축복해.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내 마음의 보석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시 연수구 원인제로에서 윤민경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에, 오빠 큰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나니까 이 조카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조카가 아주 에, 끝까지 시험에 도전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결실을 맺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 조카, 저 조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네요. 근데 젊은 나이에 고모 할머니가 돼가지고 조금 섭섭하시긴 할 것 같아요. 부자 부동산님이 저도 큰언니와 20년 차이 나요. 몇 년 전 심장마비로 떠난 큰언니 보고 싶네요. 그러셨어요. 나비네님은 고모 목소리가 왜 이렇게 얄밉게 들릴까요? 아, 그러셨어요? 네, 7944번으로 따뜻한 가족애가 부럽습니다. 행복한 가족 화이팅! 그러셨습니다. 음휴시인님이 젊은 나이에 고모 할머니 예. 아이고 3545번으로 든든한 지원군이자 응원해주는 고모가 계셔서 너무 힘나고 앞으로의 행보는 또 활력이 넘쳐나실 듯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윤민경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여러분만의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두 곡입니다. Spice Girls의 Spice Up Your Life, Ricky Martin의 The Cup of Life. 먼저 Spice Girls입니다. Spice Up Your Life.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

0: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6: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5: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동준의 FM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탈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미네셀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1부 콕복 클리프 리차드의 That is Home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Holiday 마돈나의 노래 FM 팝스 2부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7761번으로 아이들 올 때 따라다니다가 혼자서 팝업 스토어 오니까 좀 어렵네요. 그래도 친절한 직원분이 알려주셔서 잘 사가지고 돌아갑니다. 아유, 마침 손님이 저뿐이라 큰 민폐는 안 끼쳐서 다행이에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이용하기가 키오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것들이 아이들이 없으면 괜히 불안해요. 아이들이 잘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명의 이기들은 잘 사용하니까 항상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잘 같이 안 가니까 문제지. 자, 한동준의 FM 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좋은 음악 함께 즐기는 방송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CNF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철옥수수 사업단.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0: 닐 영의 Four Strong Winds, 토미 제임스의 Three Times in Love, 크리스 노먼과 수지 콰트로가 함께 부른 Stumbling In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짤랑이 님이 진짜 좋아하는 노래, 수지 여사 목소리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아, 요즘에 노래 부르는 거 들으셨나봐요. 수지 콰트로도 그렇고, 사실 허스키 보이스잖아요. 보니 타일러도, 얼마 전에 타계하신 보니 타일러도 허스키한 그, 여자로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약점이 무기가 돼서 가수가 돼가지고 아주 멋진 목소리로 멋진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근데 얼굴은 또 상당히 앳돼 보여요. 수지 콰트로도 그렇고 보니 타일러도 그렇고 얼굴 조그맣고 아주 그냥 아유 그냥 예. 근데 목소리는 또 허스키한 거죠. 예. 그래서 남자 러시셔트라는 별명도 있고 그랬었어요.
1: 남자 여자지.
0: 아 여자 수 예. 죄송합니다. 여자 러시셔트. 죄송합니다. 에휴 참 이럴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참. 자 노래 듣겠습니다. 나탈리 코울의 Starting Over Again. 조미앤 잭슨의 Lonely Won't Leave Me Alone.

마크 안토니의 I Need to Know Way였어.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바일란도 함께 들었습니다. 제임스 봉님이 오랜만에 듣고 싶습니다. 시원하게 하셨어요. 시원하셨어요? 그렇죠. 멜로디 형님이 훌리오 아들이죠. 맞습니다.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클레오파트라님도 아, 이 노래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기다림의 미향님이 사무실에서 듣는 것보다 차 안에서 들리는 음악들이 훨 멋지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차 안에서 들으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공간이 좁을수록 소리는 잘 들리고 명확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좋게 들리는 거죠. 이 공간이 좁아질수록, 그리고 요즘에 또 차 안에 오디오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피보 브라이슨과 로버트 플랭이 함께 부르는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댄 힐과 릭 프랭스가 함께 부르는 Sometimes When We Touch.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꽂아. 간편하게 한 장 쓱 꽂아. 화장 전에 한 장 쓱 꽂아. 하루 5분 쉽게
2: 쓱 꽂아.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꽂아.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7: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8: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9: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The Cordettes의 Lollipop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AI가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바둑 세계 1위 신진서 구단이 현존 최고 수준의 AI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AI가 하루가 다르게 똑똑해지는 시대여서 그럴까요? 인간이 AI를 이겼다는 소식이 왠지 더 반갑게 들리더라.

되고요. 기계는 계산을 잘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건 역시 사람의 몫이 아닐까요? 밀리고 흔들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집는 힘? 그게 바로 사람의 힘 아니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성진우 포기하지 마. 야, 신진서 구단이 AI를 누를 때 아, 그 역전승을 할 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이 인간의 편에 서게 돼서 이겨라 하고 응원을 하는 내 모습을 또

0: 보게 됐었죠. 이진수 씨, AI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가요 속으로의 감성은 최고입니다. 아, 예, 그거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뭐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안 될 겁니다. 1895님, AI도 추억이 있을까요? AI가? 추억? 글쎄요. 저는요, 어제 버스 타고 어릴 적 동네 국민학교, 중학교를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이런 추억은 인간만 누릴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가끔 어릴 때 살았던 동네를 가보면 다 사라지고 여기가 거긴가? 이렇게 의문이 남는 동네도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아, 왠지 모르게 조금 섭섭한 느낌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또 보내주시는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고 들려드리는 노래들 함께하는 두 시간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송실사이버대에서
2: 쏙! 실력자
1: 나의 꿈을 쏴 실력 발휘 쏴

0: 통신력자 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1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변진섭 씨의 노래 숙녀에게 5611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적재가 부른 스잔. 0985님이 콕 집어서 적재가 부른 노래 스잔 신청하셨습니다. 스잔은 이승주 씨도 정해 주셨고요. 김승진 씨의 스잔, 적재의 스잔. 약간 스타일은 좀 다른데 그래도 두 곡 다 좋습니다. 이미옥 씨가 스팸을 이길 수 있는 노래들 부탁해요. 아, 그럴만하죠. 오늘 엄청나게 습합니다. 정말. 종일 습도가 높은 찜통 더위고요. 그렇죠? 오늘 대서잖아요. 대서 더위 제대로 보여주네요. 9849번 베란다에서 괴산대학 찰옥수수를 다듬으며 좋은 음악을 듣네요. 요즘 게시판에 이 괴산대학 찰옥수수 얘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가요 속으로의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 이 많은 사연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인데 그래도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 할게요. 방송 마칠 때쯤 제작진 투표로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해서 선정되신 분께는 샌드위치와 커피 세트 쿠폰 보내드릴 겁니다. 소중한 사연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영 씨가 신청하신 노래예요. 윤종신 환생.

환생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잔나비의 외딴 섬 로맨틱이었어요. 이 노래는 김정숙 씨가 정해 주셨네요.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제 133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어요. 찾고 싶은 친구 또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5360번으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빨리 시원한 바람 솔솔 부는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 8월도 안 됐어요. 뭐 7월은 이제 거의 다 가니까 8월 한 달? 8월 한 달 우리가 이겨내면 이렇게 말씀대로 바람 솔솔 부는 멋진 가을이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되면은 이 여름을 살짝 아쉬워하기도 하게 됩니다. 지금 즐기셔야죠. 아휴, 이렇게 얘기하고도 참 힘드네요. 672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강혜리자 분홍 립스틱.

이상우 씨의 노래 이젠이었습니다. 천규원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6981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매일 신랑과 둘이서 먹다가 오랜만에 아들들이랑 다 같이 외식했어요. 맛있게 먹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듯. 뭐 쏟아지듯이 아니고 비가 그렇게 쏟아지죠 요즘. 넷이서 쫄딱 맞았지만 행복했네요. 야, 요즘에 정말 비가 언제 그렇게 확 쏟아질지 몰라요.

우산 잘 챙겨서 다니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비를 졸당 맞으신 우리 가족. 마치 영화 그 클래식 있잖아요. 거기서 비 맞으면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유명한데, 띠리리리리리리리링 이 음악과 함께 영화 클래식 가족판 장면 같지 않았습니까?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548번 중학교 딸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제가 수학 문제집을 사서 문제 풀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저도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2548님 그래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보통 포기하지 않나요? 난 못해 하는 거 중에 하나인데, 야. 근데 어떡하죠? 이렇게 어려워서.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3859번. 대구도 좀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그렇게 내리기 싫은가 봐요. 대구에 계신 분들, 또 부산에 계신 분들, 비, 요즘 뭐, 일기예보상 비 내린다고 내린다고 하는데 잘안 온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네요. 시원하게 살짝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복자 씨가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딕 패밀리, 흰 구름, 먹구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

0: 쓰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8: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올품.
10: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상은 담다디 0504번 그리고 김추자 씨의 님은 먼 곳에였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주현미 씨의 목소리예요. 야래향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수록으로 2부 첫 곡은 쿨의 해변의 여인이었습니다. 엄은경 씨가 신청하셨네요. 날씨가 더우면 쿨 노래가 생각난다고요? 맞습니다. 이 여름의 대표적인 가수?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요즘 쿨의 이재훈 씨 계속 공연 많이 하던데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도 공연 있었던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여름을 맞아서. 자, 가요 속으로 2부에서도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계속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0: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최혜정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유정임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0년생 20대 초반에 서울 뚝섬역 바로 앞에 있던 대원 인재사에서 일을 했던 유정임입니다. 우리는 업무는 다르지만 같이 근무하는 2년 동안 동갑이라서 친하게 지냈어요. 회기역 쪽에 있던 정임이의 집에 놀러 가기도 했는데요. 정임이 엄마가 속옷을 만들어서 선물로 주시기도 했답니다. 그 속옷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바쁘고 아이 키우다 보니 연락이 끊어졌는데요. 궁금해만 하면서 시간이 벌써 30년이 넘어갔죠. 유정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고 꼭 만나고 싶은 친구입니다.

사연에 이어서 JS의 종로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3363번으로 또 신청하시기도 했어요. 1970년생이시고요. 20대 초반에 서울 뚝섬역 바로 앞에 있던 대원 인재사에서 일을 하셨던 유정임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 939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듯 연락 주시면 돼요. 아, 사연 소개되신 최혜정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두 분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3번째 만남이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샵 9390으로 사연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소나기가 퍼붓는다고요? 이참에 세차해요. 6522번으로 주셨는데 제가 있는 곳은 소나기가 안 오거든요. 비가 안 와요. 어딘가요? 그래요.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막 비 오면 차에다가 비누 거품 해놓고 비 맞고, 심지어는 뭐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비 막 쏟아지면 샴푸랑 비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요. 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저도 사실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는데 아이, 그런 기억 하나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복 소녀 5802번으로 신청하셨어요.

아, DJ도 어렸을 때 이 노래 들으면서 아, 따라 불렀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조용필 씨의 나는 너 좋아. 신청하신 분은 9410번이고요. 오늘 남편 58번째 생일입니다. 승화 씨의 목소리를 축하받으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럴 때 남편 성함을 좀 적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좀 아쉽네요. 남편의 이제 나이가 DJ랑 같네요. 예, 더 축하 많이 드립니다. 김종찬 씨의 내 사람아, 이 노래는 박찬균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정승미 씨, 20년 다니던 병원이 지난주에 폐업했습니다. 원장님이 마지막 종무식 때 우시는데 제 마음도 착잡하더라고요.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고 일요일락 함께 겪었었는데 아쉽습니다. 계속 20년을 다니셨던 병원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동네에 그냥 조그만 가게 하나 없어져도 그거 그렇게 아쉽던데, 기운 내십시오. 우리 원장님도 기운 내시라고 만나면 전해주십시오. 김은경 씨는 방학이지만 일이 있어서 출근을 했는데요. 무거운 택배 상자가 13개나 배송이 와서 난감했어요. 그런데요, 공익근무하는 청년이 교무실까지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말을 하니까 무뚝뚝하게 제 일인데요 뭐 하고 내려가네요. 츤데레시더라고요. 이 츤데레 뭔지는 아는데 그거죠. 말이나 표현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근데 이 마음은 아주 다정한 사람들을 우리가 츤데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공익근무요원이 그랬나 봐요. 고맙네요. 634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립니다. 허각 나를 잊지 말아요.

0566번으로 신청하신 던마루의 길 잃은 친구에게, 그리고 그 전에 들었던 다비치 기억해줘요 였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오늘따라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왜 이렇게 긴장이 되나요? 가끔 많이 긴장되는 곡들이 있거든요. 오늘 9742번으로 송창식님의 팬입니다. 요즘도 물론 좋지만 젊었을 때 많이 듣고 따라 불렀던 송창식님의 노래 중 한 번쯤 이 노래가 너무 듣고 싶습니다. 박승화 씨가 불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야, 이 원래 송창식 선배님의 노래가 막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서 조금 연습을 해봤어요. 음악도 조금 바꿔봤어요. 그대로 오리지널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9742님, 제게 용기를 주셔서 고맙고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입니다. 틀렸다. 다시 할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길은정 씨의 노래 과거는 흘러갔다,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아까 중학생 딸 가르치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푸느라 애쓰고 계신 2548님입니다. 어떻게 좀 진전이 되셨습니까?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순호 씨가 여름 감기 유행하는 듯합니다 라고 글 주셨어요.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이 많이 계시다고요. 건강 유의하세요 하셨는데, 그래요, 여름 감기 걸리면 좀 억울하기도 하죠. 아무튼 안순호 씨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애 씨는 두 시간이 후딱 갔네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 그럼요. 한미애 씨도 역시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4시에 우리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요 속으로 끝곡은요, 포지션의 노래예요. I love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 대학교.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웬 별 그 아세요? 한 배우가 한 말이라는데 번지고 번져서 이 저녁에도 와 닿았네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어쩔 수 없다 여기고 받아들이자는 괜찮아. 서로의 실수나 변수도 이해하자는 그럴 수 있어. 마음의 짐 훌훌 털자고 별거 아니야. 별말 아닌데 하다 보니 별처럼 내 속을 환히 밝혀요. 괜별그 괜별그 하며 오늘을 달랜 다음에는 비 그치고 갠 하늘처럼 마냥 맑게 져서 집으로들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0: 주디 콜린스 Both Sides Now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이네요. 듣고 싶기는 한데 나는 많이 하는 편인가 하면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남한테는. 근데 내 자신한테는 좀 박한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뭔가 느슨하게 봐주는 느낌이 좀 싫다고 할까? 근데 남한테 그 얘기할 때는 그냥 느슨하게 봐주는 느낌으로 하는 말 아니고 정말 괜찮고 정말 별거 아니고 진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남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도 해주자. 어깨 톡톡 다독이면서 괜별 그 말해주기로 해요. 7월 23일 목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CBS FM。

이 노래를 카펜터스의 버전으로 들었습니다. Can't Smile Without You 였고요. 베네수엘의 Just the Way You Are 이 노래는 창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용신님 어제 덕소 사연 기억나시죠? 1186님이 주셨는데 어제 덕소에서 무지개 떴다고 사연 보낸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사연 보내신 분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덕소 지역의 카페에 자랑 올린 거 아세요? 덕소분들 저녁 스케치 방송을 많이 듣고 계세요. 캡처해서 몇 개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분이 그 레인보우 라디오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하시면서 저 오늘 사연을 보냈는데 소개가 됐어요. 이런 사연 덕소 파이팅 하면서 그 지역 카페에 올리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댓글로 어머 저도 라디오 듣는데 덕소 얘기 나오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 댓글 남겼습니다. 축하드려요. 덕소 산다고 저도 글 남겼어요. 양정쯤에서 들었는데 완전 신기했어요 하시면서 댓글이 쭉 달렸어요. 오 동네마다 진짜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계시는데 이렇게 만날 때마다 라디오 뭐 듣느냐고 서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또 어떻게 모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덕소. 굉장히 친밀감 갑자기 예, 엄청 높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습기가 어마무시하게 가득한 날입니다. 습식 사우나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날. 기온이 높다기보다 습도가 너무 높아서 엄청 좀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캐치님들은 어떤 대단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미스터리 PD 경아 작가와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스터리 PD는 물냉면, 노 작가는 콩국수, 저는 칼국수. 여름 3종 누들 특선과 함께 장마의 눅진함에 맞서는 군만두를 씹으면서 저녁 스케치 앞날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영화 호프 이야기만 신나게 나누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보내든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캐치님들도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샵 939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도 오시고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조명희님께 띄워드립니다.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Eye in the Sky, 7522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킴 간스, 베티 데이비스 아이즈.

이 두 곡은 저녁 스케치의 주제곡 같은 노래네요. 제임스 블런트의 Carry You Home,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들은 마이크 부블레의 홈은 4032님께서 신청하셨는데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가 6월 15일에 시작할 때 그때 첫 방송의 첫 곡으로 나간 노래예요. 주제곡. 저희가 집으로 가는 라디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잖아요. 집으로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집에 그냥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집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내 몸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같이 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 곳으로 데려가주는 그런 노래들 함께 들으면 되는 거고요. 두 곡 너무 좋네요. 저희 저녁 스케치의 주제곡으로 꽤 어울리는 노래죠.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8494님, 아침 8시에 유치원 주방으로 입성. 열심 성의를 다해 맛있고 위생적인 아가들 밥과 반찬 해줍니다. 주혁이라는 아이의 오늘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인사말 들으며 퇴근. 노래 연습하려고 연습실까지 막히는 도로 뚫고 달렸네요. 무대에 오르려고 일도 취미도 열심히 하는 나.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2151님, 40도 넘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해요. 음식 식을까봐 시원하게 못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올여름에도 5kg는 빠질 것 같은 예감. 여기가 헬스장이다 하며 음악에 맞춰 흔들흔들. 돈도 벌고 다이어트도 하고. 아, 이토록 대단한.

Bugsby's Making Your Mind Up 들으셨고요. Queen의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조지 마이클의 Face 청해 주신 분은 5565님이셨습니다. 오늘 대단한 하루, 두 분 다 주방에서 일하시는데 불이랑 물이랑 같이 쓰는 일이라서 여름에는 진짜 너무 덥고 습하고 음식은 음식대로 식을까 봐도 그렇겠지만 상할까 봐도 신경 많이 쓰이겠어요. 근데 두 분이 다 어쩜 이렇게 밝고 긍정적이고 열심이신지 두 분 앞에서 덥다 힘들다 엄살 부리지 말자 다짐했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의 대단자 8494-2151님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오늘 직속 상사, 그 위에 상사, 대표님 안 계셔도 열일했습니다. 땡퇴 목표에서 이제 나와서 전철 기다리는 중입니다. 2520님 주셨는데, 와, 위에 그 무두일이라고요. 그 나보다 더 상사가 없는 날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살짝 느슨해지고 이러는데 직속 상사 없어도 그 위에 상사분, 그 대표님까지 없어도 정말 누가 보든 안 보든 기 열심히 일하는 우리 2520님이세요. 정말 대단한 2025님. 박수 쳐드립니다. 저녁 스케치 용신님 와서 저도 타방송에서 이사 왔습니다. 0208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8: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9: 제베타 스틸 Calling You 들으면서 1부 접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0707님께서 신청하셨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0: 러머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3: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4: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3: 지금 홈픽해.
2: 홈픽.
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3: 홈픽.
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찰리 푸스 원 코로웨이 노스텔지언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로 2부를 열었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닉네임으로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 멘트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진짜 아무 날도 아니었다 생각된 날도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렇게 붙이면 뭔가 뿌듯하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의 의도를 파악하셨어요. 맞아요. 그게 딱 맞습니다. 호일랑이라는 닉네임으로 오늘 아침 출근 체크, 저녁 퇴근 체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녁 스케치 출석 체크, 하루 3체크 완료.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붙여드리지 못하면 캐치님들이 그냥 쓰고 나서 캐치님들이 입으로 막 말하면 진짜 대단한 하루가 돼요. 정말 마법의 주문처럼 그렇게 됩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2부에 오셨고요. 광고 후에 저희 퇴근길 플레이리스트로 만나겠습니다.

0: 가구북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 타왕 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 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이제 미스터리 PD가 뽑은 팝송 세 곡이 쭉 흐를 거예요. 잘 들으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오락가락 날씨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 모음. 딴 거 필요 없어. 이거 틀면 나는 이미 양양의 파도를 달려버려. 매미소리도 덮어버릴 떼창유도 플레이리스트. 우리 듣는 귀 있고요. 떠오르는 느낌도 있어요. 바로 그게 오늘 퇴근길 플레이리스트의 제목.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으로 리스트 제목을 한번 툭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연 PD는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지금 나갑니다.

아기 밥 먹이면서 들어요. 아기 트름 시키기 좋은 리듬이에요. 4분의 4 박자로 두들기면서 발가락 까닥거리고 있습니다. 딱, 딱, 딱, 딱 이렇게. 트름했어요. 트름 성공, 얀비님. 제리 알리웰의 It's Raining Man 들으셨습니다. 앞서서 저메인 잭슨 피아자도라 When the Rain Begins to Fall 들으셨고요. 올리비아 뉴튼 존의 Silvery Rain까지 세 곡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면 좋을까요? 장마를 이겨내고 싶은 플레이리스트. 장마 타파 플레이리스트? Summertime? 한여름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날리는 시원한 샤우팅이 폭격하는 플레이리스트. 에너지 온, 피로 오프. 오, 일단 노래 세 곡이 다 비 노래이기는 했습니다. 그죠? 아, 우리 미스터 리 PD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긴 건 아시죠? 예. 비가 왔다 안 왔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지친 분들을 위하여 남은 비 노래를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BPM이 살짝 높은 한정판 비노래 컬렉션. 이렇게, 이렇게 적어줬네요. BPM이 살짝 높다고 하니까 1분의 비트가 몇 번 반복되는지 요거니까 비트가 좀 있다는 거죠. 좀 빠르다는 거죠. 살짝. 예. 그러니까 리듬이 좀 있고, 박력이 조금 있고.

노래 세 곡을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비 노래 탈탈 털면 내일도 비 온대요. 모레도 오고 글피도 오고 아직 내려야 할 비가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탈탈 털어서 우리 내일 못 틀죠 이제? 뭐 또 예 있겠죠. 있겠죠?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4464님 신청하신 노래예요. 라이오넬 리치의 헬로 말티 집사님께 보내드립니다.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야근 중에 듣고 있습니다. 한은희 소장님과 강지훈 팀장님과 김길남 선임님과 송승민, 배혜영 동료님과 함께 듣고 있어요. 오늘 더운 하루 잘 보냈습니다. 5693님이세요. 노래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 Time to Say Goodbye,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한 노래였고요. 나탈리 콜의 아마폴라, 양귀비라는 뜻이에요. 최미숙님께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던데 친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7452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딸이 소개팅 나갔어요. 마음에 들면 빨간 하트, 중간이면 회색 하트,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검정 하트를 보내주기로 했는데 러닝하면서 폰을 자꾸 보게 되는데 안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떨리네요. 꼭 마음에 드는 남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5693님이세요. 아마 지금 아무것도 안 보낸 건 집중 탐색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검정 하트는 아닌 것 같아요. 빨간 거랑 회색 중에서 조금 더 알아보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 뭐 이런 게 아닐까, 일단은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중학교 2학년 첫째가 마음 잡고 5시간 공부한 날이에요. 둘째, 셋째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하루였습니다. 이제 저만 잘하면 되겠어요. 1590님께서 주셨고요. 저 회사 보안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화물차 수십 대를 안내하다 보니까 속옷이 흠뻑 젖더라고요. 그래도 수고한다면서 시원한 물 한 잔 건네주는 직원들이 계셔서 저 행복하게 일 잘했습니다. 5169님께서 주셨고요. 이 노래 함께 들을까요? Family of the Year, Hero 준비했습니다. 나원종님께서 듣고 싶어 하셨어요.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

0: 노인정서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3: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4: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5: 비 계속 내리고 있고 비노래도 많이 들려드리고 있고 오늘 탈탈 털어서 플레이리스트도 전해드렸는데 이 노래도 들어야겠네요. 원 없이 비노래 듣네요. 애네 꿈님 신청하셨어요. 프린스의 퍼플 레인. 이지연 PD, 노경화 작가, 저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0: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비구름이 말이에요. 이 비구름이 친정 나들이 하듯이 대구도 들렀다, 청주도 들렀다, 광주도 들렀다, 또 동창 모임 하듯이 뭐 울산도 좀 찍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수 있다면 어디는 폭염에 지치고 뭐 어디는 접었다 폈다, 그 우산 때문에 지치는 일은 없을 텐데, 그쵸? 네, 그래도 내 맘 같지 않은 날씨 앞에서 부디 얼굴 찌푸리지 않은 하루였길 바라면서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만큼은 산 넘고 물 건너 전국을 돌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오늘도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0: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참 대단한 힘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까? 데이브레이크의 들었다 놨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홍영미 님이 시장에서도요 물건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되죠. 그럼 그 신선도가 떨어지잖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면 근데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헤집어보고 들었다 놨다 하면 어떤 게 더 신선한가 그거 찾느라고 그렇죠. 상인의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거북이 님은 비는 안 오고 진짜 후 텁지근하지만 그래도 걷습니다 하고 3373보 걸으셨네요. 조금 더 걸으셔야겠습니다. 방송 끝날 때까지 걸으면 그건 너무 힘들고요. 한 1부 정도까지만 걸어도 그래도 한 얼추 7, 8천보 만보는 채우지 않겠는가. 이미 3300보 걸으셨으니까요. 아 근데 이 보니까 중부지역은 수시로 위아래 보면서 우산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고 남부지방은 막 솟구치는 분수대 앞에서 떠나지 못하셔갖고 힘들었다 그러시잖아요. 만일 제가 장맛비라면은 이렇게 가정 방문하듯이 꼭 필요한 곳에 들러서 얼굴 인사를 할 텐데 맨날 지만 좋은 거 한다 그래. 내 맘 같지 않은 날씨에 많이 지치시죠.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내가 만일 뭐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가 장맛비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내가 만일 비라면 휴가 기간은 좀 참겠다라든가 내가 만일 돈이라면 우리 집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겠다. 그거 좋죠. 또 내가 만일 사춘기 딸이라면 내가 내 딸이라면 갱년기 엄마 생각 좀 해주겠다.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내가 뭐뭐라면 뭘 하실래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DJ라면 어떤 음악을 틀겠다. 그것도 좋네요. 그렇죠? 기다릴게요.
1: 송실사이버대에서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0: 대응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빵타
2: 태워.

0: 상승 속에 드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정쾌 발랄 깜찍한 노래 형성님 청해 주셨어요. 45rpm의 즐거운 생활. 정말 노래 제목처럼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이들은 우린 더워 죽겠는데. 또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명준님 551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뭐라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만약 남편이라면 아내를 위해 설거지 한 번쯤은 해줄 텐데 어쩜 이렇게 한 번도 안 해요. 5772번으로. 아니 남편이 설거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분이 계시네. 박PD님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간이 큰 남편도 있어요. 아 근데 이런 건 있지. 설거지 시키면 너무 지저분하게 하나. 더 지저분하게 하나. 싱크대를. 그래서 아예 안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아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에이. 뭔가 우리가 술을 좀 써야겠습니다. 또 명현님은 내가 만약 우리 사장님이라면 10년 근속한 저에게 금 같은 특별 보너스를 줄 거예요. 요즘 금값이 그래도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는데.

사장님이 듣고 계시면 좋겠네요. 6700번으로 내가 만일 7살이라면 주변 돌아보지 않고 마음껏 울고 싶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지금 9000보째 걷고 있는데 체증이 내려가질 않아요.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울어보고 싶어요. 아이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길래 한바탕 울고 나면 또 마음의 정화가 되긴 한다 그러죠. 힘들대시라고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강재범님, 하태수님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힘내라 차돌이 막 그러고 싶어요. 맛있다 밴드 3인조 그룹이죠. 돌멩이 5868번으로 정해 주셨고 가재임님 8441번으로 이장희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근철님이 하, 영화 장면 하나하나가 막 생각난다 그러면서 몇십 년 전 영화인데 생생하게 기억을 하세요. 또 8324번으로 장혜진 마주치지 말자.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추잠자리라면요 아이들 손에 한 번씩 앉았다가 날아갈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그 말랑말랑한 감성에 추억이 가득하겠습니까. 저 그렇겠네. 손바닥에 만일에 고추잠자리가 탁 앉아봐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신기해서 쳐다볼 거 아니야. 그리고요 내가 만일 남편이라면 꽃반지 말고 순금 10돈으로 반지해줄 거예요. 아, 아주 현실적인 것과 아주 감성적인 두 가지 꿈을 갖고 계시네요. 차옥님 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만일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실무자라면 나의 계약을 연장해서 계속 근무하게 하겠어요. 다음 달로 계약 만료거든요. 퇴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더 일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쉬워요. 그런 마음도 있겠네요. 그래요. 또 뭐 모르죠. 아직 다음 달이니까 시간이 있긴 하지만 아, 안타깝네요. 제가 그 회사 실무자면 참 좋겠다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우리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곡 혜은님, 민정님, 이주연님 청해 주신 곡입니다. 안치환, 내가 만일.

7769번으로 청해주신 임재범 비상, 또 7396번으로 김인순 여고 졸업반 청해주셨고요. 안치환 내가 만일 세 곡의 음악 이어 들으셨어요. 오늘 절기상 대서예요. 그렇죠? 큰 더위라는 뜻의 대서. 근데 뭐 주말까지 계속 비가 오락가락 한다곤 하지만은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느닷없는 OX 퀴즈 기다리셨죠? 느닷없이 OX 퀴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참여하실 분은 O 아니면 X 그 두 가지를 결정한 다음 바로 짧은 글은 50원, 또 긴 글은 100원에 해당되는 문자 샵 939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O 아니면 X 아니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O 아니면 X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0분 선정해서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든 따뜻한 차를 드시든 그리고 또 10분 선정해서 프랑스 명품 세탁세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빨래들 많이 하시죠? 너무 더우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드릴 테니까 문제 잘 들으시고 정답 O 아니면 X 결정이 되는 대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24절기 중 12번째 해당하는 오늘은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지요.

0: 그런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동물의 힌트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서는 밭일하고 논일도 하는 황소 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밭일하고 논일하는 황소 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다. 두 번, 세 번 생각하세요. 그냥 뿔? 알았어. 그러고 탁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세요. 자, 정답 기다릴게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그램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에 지금 답 올려주세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시럽.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파로스 ERP.
1: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느닷없는 퀴즈. 대서엔요. 밭일하고 논일하는 황소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동물의 힌트가 있어요. 밭일하고 논일하는 황소뿔도 녹는다는 속담이 있다. 여러분 정답 기다리면서 선태님 청해 주신 왁스 화장을 고치고 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7: 집에서 홈픽해.
6: 홈픽.
8: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7: 지금 홈픽해.
6: 홈픽.
7: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6: 홈픽.
7: 홈픽.
9: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0: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

0: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주가 막 멜랑콜리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김종찬 내 사람아 신이님 3060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네요. 그런데 오 운동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오늘

0: 느닷없는 퀴즈.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 대서는 밭일하고 논일하는 황소 뿔도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랬더니 운자 씨, 우리 운자 씨는 지금 헬스클럽에서 음악 들으면서 방송 들으면서 운동을 하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팬들이 많아요. 같이 방송을 듣고들 계십니다 하셨는데, 와, 반갑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 그 헬스장에도 CBS 음악 FM 레인보우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제 방송은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항상 박승화 씨 방송까지는 가끔 듣는데 정작 제 방송은 못 들어봤습니다. 항상 전 여기 나와 있어서 말이죠. 운자님 X 정답 맞았어요.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황소뿔이 아니죠. 제가 힌트는 동물에 있다 그랬잖아요. 황소뿔이 아닌 염소뿔이 녹는다죠. 예, 염소뿔이 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X라고 해주신 분들이 정답이었고요. 요 무렵이면 이제 뭐 참외, 수박, 옥수수 등 그 채소가 아주 풍성하잖아요. 과일이 정말 맛있을 때입니다. 채소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이미 10분께는 모바일 쿠폰이 다 갔고요. 지금 이제 문숙 작가님이 한 분 한 분 10분께 성전 우주 주세요라고 예, 글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 내가 당첨이 됐구나 생각하고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프랑스 명품 세탁세제를 선물로 받으시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74-8989, 03374-8989.

0: 1-800-333-8989 영월 철옥수수 사업단.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선희님, 하정숙님 청해주신 김원중 직녀에게, 그리고 옴무죠 창민과 이현이 함께 노래한 밥만 잘 먹더라. 가사도 그렇고 음악도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하이브 대표 방시혁 씨가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BTS를 오늘날 전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서게 한, 예, BTS 하면은 방시혁. 방시혁 하면 BTS가 먼저 떠오르는데 방시혁 작사 작곡이네요. 밥만 잘 먹더라. 이런 거 경험 없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못 만들 것 같아요. 또 저녁 어디쯤 가고 있을까? 9243-3109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싱글벙글님, 드디어 동탄 나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작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뭐 싱글벙글 안 할 수가 없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김정태님은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회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시집와서 지독하게 고생고생한 불쌍한 내 아내. 앞으로 남은 여상 행복하게 잘 살아갑시다. 축하해요 하셨는데 예, 직접 축하도 물론 하셨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축하의 멘트를 보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내 회갑인데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일단 동탄 내 집으로 이사 온 싱글벙글님과 그리고 정태님 아내를 위해서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9110으로 택배기사인데요. 도대체 장마는 언제 끝난답니까? 작가님, 장마 언제 끝난대요? 뭘 오케이야? 오케이는 장마 언제 끝냐고 물어보는데. 예, 우리 장마 언제 끝나는지 척척박사 김문숙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습해서 너무 더워서 땀이 비오듯 합니다. 엘베 탈 때 땀냄새 때문에 눈치 보여요 하고 향수는 필수라고 하셨는데 어우 땀냄새 가득한데 향수까지 뿌리면 더 이상하지 않나요? 차라리 땀냄새 풍기시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택배기사님 저는 멋있어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너무 냄새 때문에 눈치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예,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님께도 그래도 화장을 좀 하고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요즘은 남자들도 그렇게 얼굴에 신경 많이 쓴다면서요. 우리 박상원 프로듀서가 그랬어요. 남자분한테 화장품 선물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남자들이 얼마나 요즘 얼굴에 신경 쓰는데요. 예, 아내에게 드리든 어머님께 드리든 우리 택배기사님께도 화장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장마 언제 끝나는지 문숙 작가 답이 없네요. 노래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영희님 9897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최영준 아마도 그건.

8324 휴대전화로 청해 주신 양희은 새노야 새노야. 와, 오랜만에 듣네요. 새노야. 퍼플 오드리님 그쵸? 새노야 너무 좋다. 목소리도 좋고 민들레님 또 효찬님 예,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니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성환님, 송기정님이 청해 주신 21살의 비망록. 이 노래가 사실 1981년 대학가요제에 이제 나오면서 불렀었는데 그때 대상은 정호차의 바위돌이었었죠. 그때 대상이. 그리고 이제 참가곡이긴 한데 입상도 하지 못했대요. 근데 우린 지금도 이렇게 즐겨 듣잖아요. 단국대 음악동아리 6인조 그룹 21의 21살의 비망록. 안타까워요. 입상을 하지 못했던 곡이랍니다. 그리고 안스키님 어쩌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노래 또 최용주 남마도 그건 내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아 그리고 아까 우리 택배기사님 장마 도대체 언제 끝났는데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을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직접 알아봤더니 아 제가 알아본 게 아니고 우리 문숙 작가님이 아주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제주에 이어서 중부남부도 다음 주 초 장마는 이제 끝이 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될 거라고 아주 각오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폭염 속에서도 국지성 집중호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전후로 장마는 끝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참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네요. 손영웅님 청해 주신 곡 장현철입니다. 걸어서 하늘까지.

0: 키라리님, 오늘 카페인을 많이 드셨군요. 오늘 밤 잠은 다 잤네. 그래도 똘망똘망한 몸과 마음으로 방송을 들으니 좋네요. 다 좋을 순 없어요. 다 가질 순 없어요. 그쵸? 전원석 떠나지 마. 8403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우리 바다솔님, 삼형제 모처럼 만나서 회포 풀고 이제 댁으로 가는 중인데 언제나 이렇게 아쉬워요. 헤어질 때면. 맞습니다. 저희도 이 가족 모임을 참 자주 하는 편인데 그래도 헤어질 때는 항상 아쉬워요. 근데 이 방송처럼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바다솔님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까 지난번에 누가 그러셨더라. 제가 쿠폰 보내드렸더니 아이고 사탕 빨림하는 사람한테만 쿠폰 주고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아이 드릴만 하니까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예, 형제들 만나서 아쉽대잖아요. 그 마음을 시원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좀 풀어보시라고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박인이 그리운 사람끼리 또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이렇게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쿠폰 외에도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 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켜.

해주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절 연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하면 하하이.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요즘 그 어디보다 포항의 열기가 대단하다 그러죠. 행복한 동행 가족 중에도 포항에 계신 분 있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끝곡은 바비킴 김영근이 피처링했습니다. 고래의 꿈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환,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여름 염전에서는 햇볕과 바람이 바닷물을 조금씩 말립니다. 드넓은 소금밭을 가득 채웠던 물은 날이 뜨거워질수록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바닥을 드러내죠. 그럼 텅 빈 자리에는 하얀 소금 결정이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바닷물 속에 오래 녹아 있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물이 사라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자꾸만 증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사라지는 것들만 신경을 썼는데,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죠. 결국 바닷물이 마른 자리에 소금이 남듯이 삶의 뜨거운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남는다는 걸요. 지금은 어쩌면 한여름의 염전처럼 우리 안에 귀한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7월 23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싹쓸이 그 여름을 틀어줘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1년 중에 가장 덥다고 알려진 절기 대서였어요. 가장 뜨거운 날 이 더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염전의 소금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 귀한 결정체를 얻기 위해서 바닷물이 햇볕 아래 증발하는 시간을 거치듯이 우리도 지금 삶에서 꼭 남겨야 할 것들을 단단히 맺어가는 중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여름의 시간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통실사이버대에서 수실력자 나의 꿈을 숨실력발이 쏴 수실력자 내 실력이 숨실전으로 쏴 숨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숨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

습하기는 한데 바람은 시원한 버스 정류장에서 이 노래 들으니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5315번으로 보내셨나요? 다행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나 봐요. 그리고 라디오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누군가 신청을 해서 누군가가 알아서 들려주는 그런 재미. 문득 레인보우를 딱 듣자마자 옛 추억이 방울방울한 20년대, 90년대 노래, 20대, 90년대 노래가 흘러나오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됩니다. 기분도 덩달아 업 되네요. 그래도 잘 들을게요. 광화문 여인님 보내주셨어요. 그쵸. 사실 뭐 요즘은 내가 듣고 싶은 노래를 못 듣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떻게든 잘 찾아서 듣고 얼마든지 많이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근데 또 라디오는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들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와 함께 들을 수가 있다는 것. 네, 그런 또 매력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건모의 핑계, 이 노래는 8887번으로 정해주셨고요. 이어드린 곡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염전의 소금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도 검은 셔츠에 소금 결정이 하얗게 묻어나도록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900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와, 그렇군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 결정, 땀이 만든 보석이네요.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다는 뉴스를 보고 다음 주 평일 출발로 덜컥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8월에 여름 휴가를 가긴 하지만 비 때문에 지친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부린 욕심. 신나하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 그동안 답답했던 게 싹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5027번으로 보내셨어요. 그동안도 그렇게 시원했던 건 아닌데. 폭염 시작이라니, 아, 좀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어디로 갈지는 잘 정하셨어요? 기분 좋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2452번으로 정해주신 김혜림의 노래입니다. 멀어진 지금.

한 손으로 살짝 떠받치고 다른 손으로 겉을 통통 두드려 본다.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야 잘 익은 것이고 꼭지가 마르지 않았는지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예나 지금이나 알쏭달쏭하기만 한 수박 잘 고르는 법. 그래도 마트의 수박 코너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둥근 수박 하나씩을 골라든다. 도마 위에 수박을 올려놓고 가운데 칼끝을 대고 있노라면 아주 잠깐 설렘과 긴장이 마음을 스친다. 속이 빨갛게 잘 익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그러다 어느 순간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시원하게 반으로 갈라질 때면 그걸 여름이 열리는 소리라고 해도 될까?

풋풋한 여름 냄새가 부엌 안으로 번진다. 냉장고에 넣을 자리가 부족하니 네모나게 잘라 소분하고 남은 반쪽에는 랩을 팽팽하게 씌워 보관한다. 생각해보면 수박은 혼자 먹기엔 조금은 벅찬 과일. 반달 모양의 수박 한 쪽씩을 손에 들고 별것 아닌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함께 이 여름날을 기억할 동지들이 있으면 좋겠다. 밤의 끝자락에서 아마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는 여름의 불티 붉은 맛이 될 테니 말이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서연이 네, 불렀네요. 여름 안에서

0: 저는 김영중님의 그녀가 웃잖아 좋은 사람보다 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지난 첫사랑의 추억이 있어서죠. 예전에 김영중님이 DJ 하시던 라디오에서 전화데이트도 했었는데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추억이 있으시군요. 1378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세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망스,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싸이 피처링 박정현이었습니다. 어땠을까?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9: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0: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1: 대서 저녁이 되니 날씨가 절기 이름값을 하네요. 내일 복지관 보내려 이리 조금씩 정리했는데 내일 온다해서 마무리하려니 너무 많아서 힘드네요. 그래도 딸이 도와주니 조금은 낫습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혜숙님이 청해 주신 노래네요. 하림의 위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홀 음성으로 한여름밤의 꿈 전해드렸습니다. 출퇴근길 자전거 집에 항상 홍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너무 더워서 당분간은 못 데리고 나온다고 하시네요. 새로 산 개껌을 사장님께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하기는 우리도 이렇게 더운데 강아지들도 덥겠죠. 루하맘님 보내셨어요. 엄청 덥겠죠. 가끔 저도 산책하는 강아지들 요즘 많이 보는데 작은 강아지들도 그렇지만 털이 엄청 많은 대형견들 있잖아요. 혀를 내밀고 이렇게 막 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울까. 저 털옷을 입고 겨울도 아닌데 이 더위에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거든요. 사람도 동물들도 너무 지치지 않게 계절 잘 났으면 좋겠네요.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의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진영의 너의 뒤에서 김현성의 소원 3885번으로 정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김장훈의 슬픈 선물이었습니다. 6학년이었던 아들의 사연을 보내서 소개됐는데 그 아들이 지금은 대학교 1학년이 되었으니 7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다시 글을 보내네요. 엊그제 같은데 긴 시간이 실감이 안 납니다. 요즘은 여전히 바쁘고 치열한 일상에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 다시 들으니 새삼 한결같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되네요. 앞으로 자주 듣겠습니다. 2876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1년이 지났다고? 벌써 5년이 지났다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15년, 와, 정말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네, 잊지 않고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욕실 곰팡이 제거하고 곰팡이 낀 타일 줄눈을 반짝반짝 다시 채웠더니 욕실이 깨끗하게 변신했네요. 집콕하면서 셀프 집수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셨어요. 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줄눈은 새로 다 맺고 약간 떼어내고 다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쓰셨네요. 그래도 깔끔하게 완성된 모습 보면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꿈음속으로 님도 아 다리 아파요. 집안일들은 왜 다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지 방학인 아이 책가방과 운동화를 빨고 눈에 거슬리는 설거지만 몇 가지 하고 우선 먼저 쉬자 싶어 꿈음 앞으로 왔습니다. 반가워요. 잘 오셨습니다. 7605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요. 파란 첫사랑.

세 곡이었습니다. 에일리의 노래가 늘었어. 휘성, 피처링 용준영, 가슴 시린 이야기.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정인 캐리의 사람 냄새였습니다. 오늘 면접 봤어요. 준비하느라 수고한 저에게 맛있는 커피 한 잔 샀고요. 저녁에는 요즘 제철인 단호박을 사서 오리찜 해먹었습니다. 경단녀였다가 일자리를 알아보니 번번이 떨어져서 좀 힘들었거든요.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저를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거 맞죠? 8916님 기분이 좀 좋으신 것 같은데요.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는데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드는데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취업 후 영향력 있는 직원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언니에게 알리고

6년이 지났어요. 코로나도 겪고 큰 사고로 5개월간 휴직하고 결혼도 하고 올해는 과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남편 근무 시간이 야간으로 바뀌어서 다시 매일 밤 꿈엄과 함께 보내게 됐어요. 언니와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다 문득 라디오에 사연인 듯 소원인 듯 보냈던 제 바람, 또 신입사원의 포부가 떠오릅니다. 그때 건네주신 응원, 제 마음가짐 다시 상기하는 시간을 가지네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7217님. 오, 우리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 기대되네요. 그리고 근데 저는 왜 6년 전인데 왜 이 사연이 엊그제처럼 생각나는 것 같죠? 영향력 있는 직원이 되고 싶다. 맞아요. 이런 사연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의 응원도 물론 있지만 첫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하신 우리 꿈님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4049번으로 강원도 출장 와서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숙소 들어가면 바로 잠들 것 같아서요. 내일도 덥겠지만 영업이 잘 돼서 계약 건수를 올리고 싶습니다. 코나의 노래 듣고 싶어요. 그대 눈빛은 빛나고 입술은 시원하여라.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다람쥐 사냥꾼 님이 청해 주신 노래네요. 성시경의 나의 하루처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무조건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고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드보라61님이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오늘은 식탁 한쪽을 나의 책상으로 꾸몄어요. 스탠드도 설치하고 꼬마 선풍기도 올려서 시원하게 체험 들으면서 다이어리를 채워봅니다. 내일은 잘 써지는 펜을 사보려고요. 행복하네요. 나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고 오롯이 내 취향으로 채워가고 그러다 보면 더더 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지는 행복. 그러게요. 이런 게 행복이 아니면 뭐가 행복이겠어요.

이런저런 역할에서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나만의 베이스 캠프, 여러분에게도 있으신지요? 다시 힘내서 나갈 수 있도록 최강의 영화음악도 이 여름을 꼭 닮은 싱그러운 베이스 캠프가 되어드릴게요.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칵테일 중에서 바비 맥퍼린, Don't worry, be happy 였습니다. 가족과 사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집안의 작은 한기퉁이라도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대요. 작아도 든든한 내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공간 또 시간 있으신가요? 살짝 나눠주셔도 좋겠습니다.

0: 좋겠네요. 저 예전에 어떤 시를 하나 봤었는데 지나가다가 그런 시도 봤었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고 보니 취향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요즘이었나? 되게 짧은 시였는데 되게 와닿았던 기억이 나요. 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살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모아놓고 보면 그것이 나의 취향이 되잖아요. 여튼 여러분에게는 어떤 나만의 공간, 내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주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아 그런가요? 제주 딸기산도님, 오늘이 대설하는데 이름값 하는 것 같아요. 제주는 아침부터 푹푹 찌네요 하셨는데 사실 여기 서울은 그렇게 푹푹 찌진 않는데. 캡틴 코리아님, 베이스 캠프는 잠시 머무는 곳인데 취향음은 매일 함께하게 되네요. 네, 키무로루롱님은 젖은 빨래가 된 기분이에요. 강디가 좀 말려주세요. 네, 제가 바삭바삭 소리나게 말려드릴게요. 맞아요.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서울 내내 비 소식이고 남부지역은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신 곳 날씨 상황도 궁금합니다. 계속 많은 분들 올려주세요. 우리 영음이들 모두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 잠시 멈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내 친구 토이스토리로 함께 할 거예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음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희의 영화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네,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신청곡 두 곡을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타협금지님이시네요. 사랑을 위하여 케니지의 다인형 테마 신청합니다. 군대 가기 전 대학로에서 봤던 영화. 음악은 그대로인데 내가 많이 변했네요. 기회 되면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그쵸. 음악은 그대로인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갑자기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그런 소설이 생각나네요. 거기서 남자 주인공이, 인사이동을 하면서 지하로 하여튼 인사이동을 이렇게 하게 돼서 가게 되면서 중간에 점심시간에 소속 공간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다가 점심시간에 그 길가로 나와요. 그래서 종로에서 하염없이 그 걸어가요. 퀸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막 울면서 막 그 옛날 먹었던 피시버거를 먹으러 막 뛰어가던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쵸. 네, 음악은 그대로인데요. 앞서 들은 냉정과 열정 사이 히스토리는 0414님이 청해 주셨어요. 냉정과 열정 사이 OST 히스토리 듣고 싶어요. 제발. 9112님은 긴 사연 남겨주셨네요. 젊은 시절 떠났던 이탈리아 여행에서 피렌체 두오모 성당의 붉은 지붕을 바라보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서 느꼈던 아련함. 많은 세월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에 간직된 사랑과 그리움의 기억들. 그때의 감정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낸 영화가 바로 냉정과 열정 사이였어요. 오늘처럼 나른한 오전에 향 깊은 커피 한 잔 들고 강희 DJ님 목소리로 이 음악을 듣는다면 더없이 근사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첫 사연에 설렘을 담아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네, 지금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계실까요? 8201님, 방학한 첫째 데리고 도서관에 와서 누는 책 보고

기로는 체험 들으며 습한 오늘 보내는 중이랍니다. 행복 별거 없네요. 너무 행복해요. 숲 도서관이라 창밖은 초록이 가득하고 비까지 와주니 어느 산속 카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행복하시네요. 이게 자신의 행복만으로는 온통 행복할 수 없다잖아요. 청취자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행복하시면 참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바람난 늑대님, 93년도에 케니지 다인영 CD 산 게 옆에 있네요. 추억 돋습니다. 카리페디엠 16님은 좋아하는 장소. 저는 집에서 유독 화장실을 좋아해요. 저도 화장실에서 읽으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되고요. 뭔가 생각할 일이 있을 때에도 화장실에 있으면 차분해지고요. 이상하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화장실을 유독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저도 그 화장실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욕실이 유독 집중이 잘 돼요. 거기 있으면 뭔가 그 좁은 공간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할까? 네, 또 욕조에 들어가 있으면 더 마음이 불안할 때는 좋고 그렇던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또 물어본다. 네, 전 아늑하고 참 좋았어요. 저 아는 친구는 실연당했을 때 그 친구 집으로, 자기 집에 혼자 있기 힘들다고 친구 집에 와서 그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욕조에 들어가서, 작은 욕조에 들어가가지고 울었던 그 기억이 또 있네요. 네. 옥수토박이님 신청곡 한 곡 듣고 올게요. 라붐2 중에서 쿡다북스, Your Eyes.

네. 열병님, 아이스캐슬 주제곡이군요. 어릴 때 감동적으로 본 영화 주제곡 언제 들어도 좋아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사랑이 머무는 곳에 멜리사 맨체스터 Through the Eyes of Love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만의 장소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차가 또 좋아하는 장소이신 분들도 많죠? 도단맘님, 남편 점심 준비해주면서 듣고 있어요 하셨네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 명작 애니메이션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즐겨보세요. 디즈니 판타지아인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8월 4일 저녁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름밤, 야외에서 영화음악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연천 DMZ 국제음악제가 주관하는 별이 빛나는 밤에 영화음악 클래식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7월 31일 저녁 연천군 백학 자유로 리조트 야외무대예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각각 말머리 디즈니 혹은 연천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을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의 영화 토이스토리 만나러 가보실까요?

0: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따뜻한 우정과 연대의 이야기, 토이스토리입니다. 한적한 주택가. 한 소년이 차를 몰며 주위를 유심히 둘러봅니다. 대학으로 떠나는 길인 17 앤디. 그때 옆집 소녀 보니가 저기 눈에 띄네요. 마당에 잔뜩 장난감을 늘어놓고 보는 보니.
1: 그 빵집 가지 마. 유령 나와. 미쳤니? 유령들 깨면 어떡하려고.
0: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앤디는 차 트렁크에서 상자를 꺼내들고 보니에게 갑니다. 네가 보니구나. 난 앤디야. 수줍은 보니는 얼른 엄마 뒤에 숨고 보니의 엄마는 이웃청년 앤디를 반갑게 맞아주네요. 이제 앤디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서 자신의 장난감, 아니지, 유년 시절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너

장난감을 착하게 잘 갖고 논다며? 내가 멀리 가게 돼서 그런데 얘들을 소중하게 아껴줄 수 있을까? 어느새 경계심을 풀고 눈을 반짝거리며 바라보는 보니. 앤디는 제일 먼저 카우걸 인형을 꺼냅니다. 얘는 제시야. 서부 제일의 터프한 카우걸. 동물을 다 사랑하지. 특히 볼스와이를. 흥흥. 야후. 말 인형에 제시를 태우고 건네자 본인은 소중하게 품에 안아요. 그리고 얘는 알렉스야. 세상에서 가장 사나운 공룡이지. 와우. 이 둘은 포테이토 부부. 이 둘은 늘 함께 있게 해줘. 서로 뜨겁게 사랑하거든. 저마다 추억을 담아 소개를 이어가는 앤디. 마침내 우주용사 버즈 차례네요. 봐, 버즈라이트야. 날개도 있고 레이저도 쏴. 슝슝, 무한의 세계를 향하여. 얘들 모두 잘해줄 거지? 나한텐 아주 소중한 애들이거든. 그때입니다. 보니가 상자 안을 가리키며 외쳐요. 내 카우보이다. 내 장화 속엔 뱀이 있다. 어? 앤디는 깜짝 놀랍니다. 우디? 우디가 왜 여깄지? 분명 대학에 가져갈 상자에 넣었는데. 아마 앤디는 상상도 못하겠지요. 앤디만 사라지면 요 녀석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여 되는지, 또 얼마나 앤디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또 우당탕탕 얼마나 멋진 모험을 떠난 용감한 친구들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앤디의 진심에 얼마나 눈물나게 행복해하는지도 말이에요. 우디를 바라보던 앤디가 말해요. 우디는 내가 아기 때부터 함께 있었어. 카우보이답게 용감하고 무엇보다 친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 절대로. 언제나 네 곁에 있어줄 거야. 우디와 새 친구들을 꼭 껴안고 웃는 보니. 그때 앤디가 장난스레 외칩니다. 와, 꿀꿀이 박사가 빵집을 공격한다. 보니도 얼른 응하네요. 유령이 달아난다. 우디 잡아. 버즈라이트 출동. 어린이날처럼 우디를 등에 업고 달리며 함께 웃고 떠드는 앤디. 한참을 놀고 이제 앤디는 떠납니다. 모두 고마워. 오랜 친구에게 우디도 마지막 인사를 건네요. 잘 가.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토이스토리 3로 함께 했죠. 네. 함께 들으신 곡은 역시 3 중에서 랜디 뉴먼의 We Belong Together 였어요. 우린 언제까지 함께일 거야. 주제에 딱 맞는 곡이었죠. 토이스토리 5편 시리즈 중에 여러분 어떤 편을 가장 좋아하실까 너무 참 궁금한데요. 물론 오늘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후에 4편, 5편 이야기가 쭉 이어지니까 나머지 시리즈도 챙겨보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와, 저는 너무 감명 깊어서 아직도 그 여운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아, 이 애니메이션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영화 잠시 멈춤은 다음 주부터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네, 잠시 쉬어갈 동안 저랑 우리 제작진 모두 더 좋은 것들 많이 생각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움은 잠시 접어두고 네, 올 가을쯤에 더 근사해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토이스토리 이렇게 하고 잠시 쉬어간다니까 왠지 더 아쉽네요. 그죠? 최강희의 영화 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이렇게 호다닥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바싹 마르셨나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블레이드 러너 중에서 돈 퍼시벌 One More Kiss Dear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such passion, such pleasure. I will treasure.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행 전날 짐을 싸는 시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 오랜 친구와의 약속을 앞둔 오후, 첫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볼 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달 뜨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달 뜨다,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뜨거나 열이 올라 얼굴이 밝아지는 진정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죠.

잘뜬 열기는 언젠가 식기 마련입니다. 들떴던 마음이 다시 가라앉는 순간이 오면 괜히 서운하거나 허탈해지기도 하죠. 달뜬 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그 마음이 다정함으로 남고 설렘이 익숙함으로 변한 뒤에도 사랑만은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소란스럽던 열기가 거친 자리에 오랫동안 그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가운데 Once Upon a Dream 린다 아이더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달뜬 마음은 오래 머물지 않죠. 여행 전날의 설렘도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두근거림도 어느 순간 가라앉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열기가 식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정함, 익숙함, 그리고 여전한 마음. 어쩌면 그게 더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뜬 순간의 두근거림도 소중하지만 그 소란이 거친 자리에 오래 머무는 마음이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 아침 여러분 마음에 그런 따뜻한 무언가가 남아 있으면 좋겠네요. CBS 마그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멘델슨의 극부수음악 한여름밤의 꿈 가운데 노트르노 보내드렸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그리고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들꽃여인님이 달 뜨는 순간의 압권은 첫사랑과의 첫 데이트를 앞두고 있을 때였죠. 요즘엔 연애 DNA가 말라버린 듯하지만요. 정원님 연주회 티켓을 예매할 때 연주 시작 전 정원님이 잠시 눈 감고 마음 정돈 할 때 팬은 달 뜨는 순간을 맞습니다. 아당을 시작하는 시그널 뮤직은 매일 아침 제게 달 뜨는 순간을 선물하는 영양제이시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설레는 고백을 해주시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들꽃여인님 감사드리고요. 연애 DNA 그러니까요. 음악에 사랑을 또 주고 음악과 사랑에 빠지면 되죠.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의 달뜬 나비야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 그리고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스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가운데 더 이상 날지 못하리 사랑에 들뜬 나비야.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와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한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생일 축하하셔서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 감사 드립니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이덕우 PD님의 생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처음 맞던 겨울의 어느 날, 밤바다처럼 검은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졌다. 거리에 있던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포말같이 새하얀 눈이 사방으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다. 눈 밟으러 가자. 눈이 오면 습관처럼 그렇게 했다. 발길 닿은 적 없는 깨끗한 눈을 찾아내어 누구보다 먼저 폭신한 솜잎을 밟는 기분을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소리. 눈을 밟을 때의 소리가 듣고 싶었다. 층층이 두텁게 쌓인 눈이 깨지고 뭉개지며 나는 뽀드득 소리가 듣고 싶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당도했다.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작은 공원. 간간이 놓인 가로등이 희미하게 불을 밝히던 그곳에 내가 찾던 세상이 있었다. 누구도 본 적 없고 밟은 적 없는 온전한 새 눈이. 눈처럼 묵직한 침묵이 그곳에 쌓여 있었다. 바라던 대로 눈을 밟으며 걸었다. 공원의 침묵을 깨는 뽀드득 소리. 맞아, 이 소리를 듣고 싶었지. 신발 사이로 눈이 들어와 양말이 다 젖었다. 어깨와 머리카락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고 우리 둘은 눈사람처럼 온몸이 하얘졌다.

함께 걷던 이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기를 켰다. 쉬, 조용히 하라더니 휴대폰을 발 근처로 가져다 댔다. 그러고는 계속 걸으라는 손짓. 뽀드득 뽀드득. 나는 그저 그 손짓에 따라 천천히 또박또박 걸을 뿐이었다. 우리는 오래 말이 없었고 대신 눈 밟는 소리를 대화처럼 주고받았다. 여름에 들려주려고. 한참을 걷던 이가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여름이라고 작게 발음했다. 따뜻한 바람을 맞고 있는 기분이었다. 여름이 싫다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이 시간을 그리워할 것이란 사실도. 그렇게 생각하니 여름도 조금은 기다려졌다. 늘 숨이 부족한 여름이 이제는 편하려나. 그 여름이 버틸만 했던 이유는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겨울이 주머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였다. 여전히 눈을 좋아한다. 사람이 밟지 않은 새 눈을 찾아다닌다. 녹아 없어질 눈을 좋아하는 일이 부질없게 보일지 모른다. 다시 꺼내보지 않을 눈사진을 찍는 일도 마찬가지다. 다시 듣지 않을 소리를 녹음하는 일도. 그리고 언젠가 존재했던 사실조차 잊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질 눈. 그러나 녹아 없어진다고 해서 눈이 내렸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은 여전히 기억 어디엔가 쌓여있다. 새하얗게 쌓여서는 겨울을 시리게 하고 여름에 숨이 되어주기도 한다. 가끔 쌓인 기

영화 러브스토리 OST 가운데 스노우 프롤릭 눈싸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 앞에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진수빈의 책 호흡의 장면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이 눈 밟는 소리, 이렇게 온몸이 하얗게 되도록 쏟아지는 눈, 이렇게 꿉꿉하고 더운 여름에 이 글을 읽으니까 잠시나마 좀 시원해지는 것 같지 않았나요? 저는 이 글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건 눈 밟는 소리를 녹음하던 그 장면이었어요. 여름에 들려주려고. 여름을 싫어하는 내 소중한 사람의 말을 기억하고 이 순간을 또 그리워할 것이라는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소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담아두었다는 것. 너무 예쁜 장면인데요. 어떤 사랑 고백보다도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참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노가 없어진다고 해서 눈이 내렸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문장도요. 지나간 순간도 사라진 감정도 그것이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어딘가에 쌓여있는 거겠죠. 겨울이 너무 추워서 얼른 봄이 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또 덥고 습한 여름에는 그리워지고, 반대도 그렇겠죠. 그러면은 또 겨울에는 너무 추울 때 또 따뜻한 여름이 그리워질 수도 있으니, 다음 겨울을 위해서 이번 여름

발음을 또 나만의 방식으로 남겨놓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눈 밟는 소리를 녹음하는 것 대신 뭐 시원한 파도 소리를 녹음해둘까요? 아니겠네요. 시원한 파도 소리면 겨울에 춥게 느껴지겠구나.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듣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발레의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셨어요. 매미 소리를 녹음해서 겨울에 들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네요. 여름을 상징하는 소리 하면 매미 소리네요. 개구리 소리도 시원하다고 또 권해주셨고.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예, 제가 잠깐 제 생일을 축하하려고 우리 CBS의 어떤 PD님께서 커피를 사가지고 오셔서 잠깐 전해주고 가셨는데 제가 커피 받고 또 감동해가지고 잠깐 정신이 가출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실 작품은 아주 예쁜 왈츠예요. 쇼팽의 10번 왈츠 B마이너 작품 번호 69의 2번인데요. 이 선율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아주 예쁜 마이너 선율인데 슬프기보다는 뭔가 사랑스럽고 예쁘다는 느낌이 더 많습니다. 참 쇼팽의 왈츠들은 막 화려한 것보다 이런 여운이 오래 남는 그런 왈츠들이 많아요.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82번째 생일을 맞은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피레스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아, 이 멜로디 너무 소중하지 않나요? 쇼팽의 10번째 왈츠 비단조 69의 2번을 오늘 생일을 맞은 82번째 생일을 맞은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프레스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망고 아빠님이요. 아, 피아니스트는 오늘 나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재미있는 걸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태어난 피아니스트 또 있습니다. 레온 플라이셔예요.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피아니스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두 피아니스트가 같은 날 태어나서 얼마나 기분 좋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일단 플라이셔의 연주도 준비해서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1832번님의 신청곡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연 함께 보내오셨어요. 습기 가득한 요즘 날씨가 힘겨워지는 뜨겁게 빛나는 햇살이 그리운 날입니다. 그럼에도 뽀송하게 모두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바로 리베란테의 아당 버전 퍼펙트 심포니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직 아당에서만 들을 수 있는 아당 창고에서 살짝 꺼내오겠습니다.

1832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퍼펙트 심포니를 리베란테 김지훈과 진원의 라이브 음원으로 보내드렸어요. 이 곡이 왜 아당 버전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하고 수기님이 보내오셨는데, 올 2월이었죠. 제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스페셜 DJ로 함께 했었던 우리 김지훈 씨가 그때 라이브로 우리 아당 스튜디오에서 노래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선 들을 수가 없는 버전입니다. 그런 음악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 아당 창구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많아요. 저만 받기는 죄송하네요. 함께 생일 맞으신 분들 알려드릴게요. 782번님도 오늘 생일이시라면서 같은 날 생일인 게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유, 저도요. 또 이쁜 토끼님도 64번째 생일이시래요. 축하드리고요. 호호73님도 오늘 생일이십니다. 그리고 별빛지은님은 사랑하는 딸의 생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생일 맞은 분들 함께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생일을 맞은 제가 너무 애정하는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 1928년생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피아니스트고요. 제가 얼마나 존경했으면 이분 이름을 따서 제 아들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 정말 오른손을 평생 동안 못 쓰고 왼손으로 피아노를 치다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활주를 해서 30년 만에 오른손과 함께 연주를 한 음반, 투 핸즈라는 음반의 첫 곡으로 이 곡을 실었습니다. 바흐의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레온 플라이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들으시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박자 번호 208 가운데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곡을 피아노 솔로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레온 플래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는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축배의 노래 리비아모 리비아모 마시자 마시자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세릴 스튜더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함께 노래하고요. 존 바커가 주연하는 코벤칸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오늘 2부 끝곡이고요.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민부 씨 장일남곡 기다리는 마음 테너 이문균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이 곡은 후리지아 향기님 그리고 배상진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시님은 내가 좋아하는 기다리는 마음 신청곡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들을게요. 이렇게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누가 신청했어도 내가 좋아하는 곡이면 내 음악이다 하고 들으시면 되죠. 감사드립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디즈니의 명작 판타지아를 공연으로 만나는 필름 콘서트 디즈니 판타지아 인 콘서트가 열립니다. 김성진 지휘의 디토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판타지아, 판타지아 2000의 명장면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등이 연주됩니다. 8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데이빗 이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피아니스트 박종혜의 협연으로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집트, 림스키 코사코프의 교향 모음곡 세헤라자데를 연주하죠. 8월 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수석 플루티스트 김유빈, 고음악의 대가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전곡 무대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이번엔 책 선물인데요. 고호성의 책 모자 인문학입니다.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인류의 문명과 상상력, 시대의 아픔과 상처를 담은 모자 이야기죠. 35년간 모자 제조 및 수출업을 해온 모자 장인의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공연과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9390으로 보내주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Moon River, 투 첼로스와 로빈 스미스가 가져가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까르페디엠님이 와 첼로로 듣는 문 리버 너무너무 좋네요. 우아하고 평온해지는 아침이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자,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름방학 특집 클래식 시간여행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6일간에 걸쳐 바로크 시대부터 고전주의, 낭만주의를 거쳐 인상주의까지 바흐에서 모차르트, 베토벤, 드뷔시까지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정리해드립니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클래식 길라잡이 아당 특집 클래식 시간여행 많이 기대해주세요.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리아의 초상. 오늘 만나볼 인물은 시인이자 몽상가 호프만입니다. 그는 오늘 밤 술집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새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막이 오르기 전 무대에는 한 여인이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호프만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 뮤즈입니다. 뮤즈는 호프만이 또다시 오페라 가수 스텔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려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밤만큼은 그를 사랑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기로 결심하고 니클라우스라는 친구의 모습으로 변해 그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듣게 될 세 편의 사랑 이야기는 실은 이 뮤즈의 시선을 따라 펼쳐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뮤즈가 모습을 감추자 무대는 독일 뉘른베르크의 한 술집으로 바뀝니다. 학생들과 취객들이 흥겨운 술, 노래를 부르며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합창 드릭드릭드릭 파리음악원 콘서트협회 오케스트라와 르네 뒤클로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흘렀던 아름다운 음악은 뮤즈의 쿠플레라는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캐슬린 베트리 노래했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두 개의 음악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흥겨운 술집 안으로 니클라우스와 호프만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호프만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우스꽝스러운 난쟁이 클라인자흐에 대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래를 이어가던 그의 마음은 어느새 사랑했던 여인을 향한 기억으로 흘러가죠. 익살스럽던 노래는 점점 애틋한 회상으로 바뀌고 사람들은 오늘 밤 들려질 이야기가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님을 예감하게 됩니다.

테너 니콜라이 게다의 노래였습니다. 클라인자흐의 노래. 앙드레 글루탕스가 지휘하는 파리음악원 콘서트협회 오케스트라와 르네 디클 합창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호프만이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는 발명가 스팔란자니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아름다운 처녀 올랭피아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동인형이었습니다. 코펠리우스라는 악당이 호프만에게 건넨 마법의 안경. 그 안경을 쓰는 순간 올랭피아는 살아있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무도회에서 올랭피아는 화려한 기교로 노래를 부르고 태엽이 풀릴 때마다 목소리가 느려지고 끊어지는 모습마저 음악 속에 절묘하게 표현이 되죠. 손님들도 모두 그녀를 살아있는 여인이라 믿으며 감탄하지만 사랑에 빠진 호프만만은 그녀가 자신의 사랑에 응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마법의 안경이 깨지는 순간 올랭피아는 산산이 부서지고 호프만의 첫 번째 사랑도 환상과 함께 무너지고 말죠.

인형의 노래,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 그리고 리차드 버닝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당엿장수님이 최고의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니 그 말에 딱 맞는 곡이고 가수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또 유경준님도 조수미님 버전의 인형의 노래 기가 막혀요. 예, 연기도

정말 참 최고예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볼수 있는데 그 인형이 이렇게 쭉 풀렸다가 태엽을 감으면서 다시 살아나서 노래하는 그 연기와 또 노래가 정말 압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병약한 소녀 안토니아입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수록 생명이 조금씩 꺼져가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래를 금하지만 안토니아는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죠. 그녀는 떠나간 사랑과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듯 비둘기는 날아갔네를 노래합니다.

엘라 퓰라 토텔 비둘기는 날아갔네. 소프라노 빅토리아 델로스 앙헬레스의 노래 그리고 앙드레 글루덩스가 주현은 파리 음악원 콘서트 협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노래를 부를수록 생명이 꺼져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토니아는 끝내 노래를 멈추지 못합니다. 사악한 의사 미라클은 죽은 어머니의 환영을 불러내고 안토니아는 그 환영에 이끌려 마지막 힘을 다해 노래하다 결국 호프만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호프만은 두 번째 사랑마저 눈앞에서 잃고 말죠. 세 번째 이야기의 무대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입니다. 이번에는 아름답고 매혹적인 여인 줄리에타가 호프만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랑은 처음부터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0: s'appelle Nu au Nuit d'amour. 아름다운 밤, 오 사랑의 밤. 밴 노래였습니다.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엘리나 까랑차의 이중창, 그리고 에마뉘엘 비오미 지휘하는 프라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관능적이고 아름다운 밴 노래가 운하 위에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그러나 그 선율 속에는 이미 이 사랑의 끝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줄리에타는 마법사 다페르투토의 명령을 받고 호프만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호프만의 그림자를 빼앗는 것. 이 작품에서 그림자는 한 사람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목적을 이룬 줄리에타는 아무 미련 없이 호프만을 떠나버리고 호프만은 세 번째 사랑마저 잃게 됩니다. 세 이야기를 모두 마친 호프만은 다시 술집으로 돌아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닫습니다. 올랭피아와 안토니아 그리고 줄리에타는 서로 다른 세 여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오페라 가수 스텔라의 서로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술에 취해 쓰러진 호프만 곁에서 니클라우스는 마침내 본래의 모습인 뮤즈로 돌아옵니다. 뮤즈는 상심한 시인을 조용히 감싸 안으며 예술가는 사랑의 상처를 통해 비로소 더 깊은 예술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시인의 영감은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 호프만, endormi?
2: Non, ivre mort. Trop tard, madame.
3: Corbleu!
2: Tenez, voilà le conseiller Lindorf qui vous attend.

0: 앙드레 글리탕스가 지휘하는 파리음악원 콘서트협회 오케스트라로 피날레 들으셨습니다. 호프만의 이야기는 자크 호펜바흐가 생애 마지막까지 온 힘을 쏟았던 작품입니다. 100편이 넘는 오페레타로 파리 시민들을 웃기며 살아온 그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진지한 오페라 작곡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담은 작품이 바로 이 호프만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작업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병이 깊어지는 가운데도 오펜바흐는 악보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요. 초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도 공연 연출자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 유일한 소원은 초연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펜바흐는 1880년 10월 악보를 손에 쥔 채, 바로 이 호프만의 이야기 악보를 손에 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초연을 불과 넉 달 앞둔 시점이었죠. 미완성으로 남은 악보는 작곡가 에르네스트 기로가 정리해서 1881년 파리 오페라 코믹에서 초연되었습니다. 평생 오페레타로 사랑받았던 오펜바흐는 마지막 작품에서 웃음 대신 인간의 사랑과 환상 그리고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호프만은 세 번의 사랑을 모두 잃었죠. 하지만 그 상실은 시인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은 그의 시가 되었고 그의 예술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펜바흐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술은 그 상실을 영원으로 바꾼다는 것을.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

0: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1: 스위미님은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 충분히 대가를 치를 만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레이스님은 인간의 사랑과 상처는 더 심오하고 아름다운 시와 예술로 승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호프만의 이야기에서 또 준 메시지를 우리가 잘 받은 것 같네요. 저도 아프고 힘들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곤 했어요. 이렇게 내 음악이 조금 더 깊어지면 그것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자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차이콥스키의 1812 1812 서곡 준비했습니다. 조지 웰던이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어둠까지 모두 아시는 주님.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망망한 저 곳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흔들리더라도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302장 찬송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성범의 찬양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이 험한 고갯마루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성령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분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김해시립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임정원의 음성으로 비둘기같이 온유한 그리고 CBS 중창단의 찬양으로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김성수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실로암 성교합창단의 성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들으시고요.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라엘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휴대전화 뒷번호 9167번 명진님 늘 출첵하고 듣게 하고 있어요.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샬롬큐님께서는 찬양 한 곡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출근길이 가볍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는데 보내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음에 보내드릴게요.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으로 오신 마라나타님께서는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로 시작해 내가 매일 기쁘게로 하루 마감합니다. 새벽 시간에 함께해 주시고 또 주무시기 전에 밤 8시에서 10시까지 조이포유 재방송도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유동근님께서는 조금 일찍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며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여름 휴가로 휴가지에서 인사드려야겠네요 하셨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그냥 휴가지라는 말만 들어도 제 마음도 설레는데요. 동방현주에 사명 정해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유리정은님께서 정하신 지선에 염려하지 말라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은 남설아 금강초롱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3.1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도노마리아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정재성, 임송현, 김선실, 류기림 함께 부른 만세반석 열린 곳에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4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오늘은 약속으로 인한 소망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약속을 밝힌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휘장 안으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닻이나 휘장을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기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닻은 바람이나 조류로 인해 선박이 표류하지 않도록 물 밑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는 쇠로 만든 갈고리고, 휘장은 여러 폭의 천을 이어 만들어서 둘러치는 장막입니다. 이것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인 변화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던 휘장이 예수님을 통해 찢어짐으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게 하는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얻게 된 약속을 누리며 소망 속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언제나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를 올려주셨네요.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하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의 능력이 제 삶에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푸른 동사님께서는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지인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김효정 권사님이시라고. 병원에 계시는데 감염 우려로 면회 불가한 상황이고 원인을 찾는 검사 중이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메이플라떼님 안녕하세요. 인사 건네주시면서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님, 조용한 새벽을 은혜 찬양으로 채우시니 감사드려요 하고 보내셨고요. 태양님께서는 뉴스에 BP의 소식 없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정말요. 이 중부지방 또 남부지방 동과 서가 이 비가 오는 게 또 달라서요. 어느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떤 곳은 또 해가 쨍쨍 나고 덥고 폭염이고 그렇습니다. 모두 잘 보내시고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유리님께서는 주님의 날이 되어 축복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좋은 씨앗의 곡을 신청곡으로 적어주셨네요. 보내드리고요. 예수님 사랑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행복의 열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성원의 찬양, 행복의 열쇠를 청해 주셨어요.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했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과 내게는 절대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견디며 산다.

시그리드 누네지의 어떻게 지내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덕분에 참 사랑을 배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하은 조황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정규환의 찬양. 김명희님께서 숭실남성 합창단의 곡으로 청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어집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어목희님께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0: 컨탁스 액티브 컴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차희님께서 이 곡이 듣고 싶다고 정해 주셨어요. 나무엔의 선한 능력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옛날 마을을 지나다 보면 누군가 파놓은 깊은 우물이 있곤 했습니다. 누가 팠나 왜 팠는지 알 수 없지만 길을 가는 나그네들이 이 우물 덕분에 목을 축이고 지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심어두신 사랑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 다정한 눈빛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것도 모두 주님이 주신 생명수. 우리 안에 작은 우물 하나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시원함이 되어주는 오늘이 됐길 바라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덥고 습할 때는 역시 보혈 찬송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Crimson Wave, 주의 피로 이룬 샘물,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 예, 벌써 이번 한 주도 다 흘렀습니다. 금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함께하고 계세요. 내일이 벌써 중복입니다. 삼복지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풀도 무겁다는 속담이 오늘따라 생각이 나는데요. 여름철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면 밥풀 한알의 무게조차 무겁게 느껴진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는 걸까. 예, 우리 애청자분들의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너무 버겁지 않게 오늘을 맞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 산골 수도원에 버려진 아기 마르첼리노는 수도사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6살 장난꾸러기 소년이 된 어느 날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조각상을 발견하죠.

예수님의 조각상. 헐벗고 배고파 보였던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소년은 날마다 빵과 포도주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신 예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드시며 소년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물으시자 소년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했습니다. 소년은 예수님의 품에서 평안히 잠이 들었죠. 영화 빵과 포도주의 마르첼리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빵과 포도주를 내미는 소년의 모습. 십자가 앞에서 늘 달라고만 떼쓰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쉽고 서운한 것만 말하네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스스로 묻던 시편 기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무엇으로 보답할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1: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익숙한 걸 벗어난다는 거 쉽지 않죠. 늘 다니던 길이 편하고 하던 스타일이 마음 놓이고 새로운 기회가 와도 괜히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오랫동안 새장 안에서 지낸 새는 문이 활짝 열려도 바로 날아가지 못한대요.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갇혀있던 기억이 쉽게 용기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열린 문 앞에서 너무 오래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기보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0: 와, 진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욜란다 아담스, 제럴드 레버트의 I Believe I Can Fly. 7월 24일 금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사실 우린 뭐든 도전할 수는 있는데 스스로 만든 울타리에 그냥 늘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무서워도 한 걸음 내디뎌보고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이렇게 조금씩 커지는 게 또 용기가 아닐까 싶어요. 딱 한 걸음씩만.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그래서 오늘 설렘송 투표 후보곡 중에 스텝 바이 스텝이 있는 거죠.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불금이라 설렘. 투표 진행 중입니다. 투표도 해주시고요. 우리 주디스 새롭게 하고 싶었던 것들에 용기도 한번 내주시고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0: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나비엔.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리소의 주스, 미카의 빛거래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금요일입니다. 뱃살이 뚠뚠님 아주 오랜만에 아침 햇살 받으며 매미 소리 들으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차 창문 내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비가 와서 창문을 못 내리다가 오늘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고 운전했어요. 습한 공기가 그냥 샥 들어오는데 습해도 기분 좋더라고요. 매미 소리도 나고. 아, 마이클 킴님은

0: 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그대와 여는 아침에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제가 요즘 제일 궁금한 거, 장마는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1: 네,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늦게 시작했는데요. 제주도는 지난 주일인 19일에 장마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부와 그 밖의 남부지방은 장마로 인한 비가 더 내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 주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의 막바지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초반에는 올해 장마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다음 주 초면 이제 끝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이어질 폭염 대비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밤낮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간밤에 대부분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충청과 남부지방은 33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늘 비 예보가 있긴 하지만 어제보다 날씨가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2도, 대전, 원주 33도, 광주 34도,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오늘도 우산을 챙기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강원도에는 5에서 60mm, 강원 북부에는 최대 8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산발적으로 소나기만 지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 광주 26.4도, 부산 27도, 대구 27.5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빅 마운틴 베이비 아이 러브 유어 웨이 8887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UB40의 레드 레드 와인 전해드렸습니다. 7시 32분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미리나님이 오늘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습해도 방학이니까 다 용서가 되는 날이라고. 보통 엄마들은 방학에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거든요. 선생님이신가요? 아이유 아녀유님은 오늘 휴가라서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접속하셨다고. 별을 따는 소녀님은 오늘 마치면 휴가 시작이라고. 방학의 시작이자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클로틸다님께서 몇 년 전 가족들과 제주 여행에서 신나게 듣던 노래라고 휴가의 추억 떠올려 주셨어요. 비욘세 러브 온 탑 신청하셨고요. 6486님 서하남 공업사로 출근한 지 열흘째 이른 아침 출근해서 일하는 동료들 흥나게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신청하셨어요.

좋은 하루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감정을 예쁘게 다듬는 시간, 음악으로 기분까지 완성해 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 집니다. 시간이 흘러 문득 떠오르는 헤어진 그 사람을 담담하게 그리는 발라드 곡이죠. 잔잔한 여운이 남는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 감성에 어떤 노래 이어가면 좋을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레인보우 어플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코디 김현우 여전히 아름다운지에 이어서 4881님께서 헤어진 연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감성이 잘 어울린다고 이정봉의 어떤가요? 추천해 주셨어요. 4881님 너무 좋았어요.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관절 연골이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

0: 더더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파로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하는 아침, 스티비 원더의 오버조이드 들으면서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간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가가 나란히 급락하고 국제유가까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 반도체 업체인 인텔은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실수를 감추려고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다른 지역이나 이전 선거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국가 데이터처의 조사 결과 청년층 가운데 절반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 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지하철 승하차 인원을 분석한 결과 1호선 동묘 앞 역의 주말 공휴일 하루 평균 이용객이 평일보다 46.3%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동묘 벼룩시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8월 한 달간 여의도 뚝섬 한강공원에 밤샘 캠핑장이 조성됩니다. 한강의 수영장들도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야간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에서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34도, 포항은 38도까지 오르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0: 엘튼 존 키키디 Don't Go Breaking My Heart 9554님 신청곡으로 7월 24일 금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아싸구리님 아이디가 독특하시네요. 이 시간 지하철에서 듣고 있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없네요. 진짜요? 휴가철이라 그럴까요? 다 같이 휴가 가신 거예요? 하긴 요즘에 그 운전에도 평소보다는 그래도 좀 도로에도 차가 좀 덜하지 싶기는 해요. 휴가 어디 가시나요?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휴가 계획 뭐 특별히 없으시더라도 요즘 금토일 한강공원에서 수영장에서 디제잉 파티 이런 거 한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고. 요런데 주말마다 좀 다녀보는 것도 되게 좋은 여름밤을 나는 방법일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도 이런 소소한 이벤트 많이 하더라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는 오늘의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세요. 투표하시고 이유를 꼭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이유를 남겨 주시면 오늘도 10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쏴!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5: 무슨 찰흙 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5: 알이 꽉 찬 게 쫀득.

0: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살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0501님입니다. 첫 번째 설렘송은 New Kids on the Block의 Step by Step. 중학교 1학년 때 짝꿍이 마이마이로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흘러나오던 노래에 빠져 처음으로 팬이 됐죠. 요즘 말로 덕질이라는 걸 그때 시작했는데요. 학교 앞 만보 펜시점에 가서 오빠들의 브로마이드를 사고 스티커를 사서 필통이랑 집 벽에 도배를 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두 번째 설렘송은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The Look of Love. 친구 여럿과 함께 남포동 부산극장에서 봤던 영화 접속은 당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죠. OST였던 이 노래는 제 연애세포를 깨웠어요. 영화 속 주인공 동현과 수현, 닿을 듯 말 듯 이어지는 두 사람의 사랑에 저도 함께 가슴을 설레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창가를 타고 흐르는 빗물 소리와 감성을 더하는 음악이 어우러진 장면에서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마저 느꼈죠. 첫 소절만 들어도 30년 전 그 시절의 설렘과 추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세 번째 설렘송은 나일스 바클리의 Crazy. 15년 전 첫 운전 당시 너무 긴장해서 차를 잠시 갓길에 세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라디오 주파수를 요리조리 돌리다가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고정 애청자가 됐고요. 그 라디오는 바로 그대와 여는 아침입니다. 앞으로는 주디스가 되어 또다시 인연을 이어갈게요.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설렘송 함께 하셨어요. 뉴키즈 온 더 블락의 스텝 바이 스텝,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더 룩 오브 러브, 그리고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까지 0501님의 설렘송이었고요. 0501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투표 이제 마감했고요. 감나무님께서 대체 언제야 그 전설의 콘서트장에 있었던 1인입니다. 저는 멋진 저음의 데니우드 팬이었어요. 아, 이쁘던 조 맥킨타이어는 지금 어떻게 나이 들었을까요? 스텝 바이 스텝에 한 표 주셨고요. 7849님, 고3 학력고사 준비 세대로 뉴키즈의 등장은 우리 교실에서 지금의 방탄과 비슷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BTS와 뉴키즈 언더블락의 인기를 비교해 주셨어요. 진짜 정말 센세이션했죠. 완희님, 저는 2번 곡 골랐습니다. 첫 소절만 들어도 심쿵하는 노래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3571님, 전 접속 영화음악만 들으면 마구마구 설레요. 영화처럼 남편을 만났거든요. 당시 유니텔로 접속을 했었고요. 지금은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와, 영화 속 동현과 수현이 현실에도 있네요. 9685님, 3번이요. 허스키한 보이스에 매력에 빠지는 중독성 있는 노래. 흐리고 습한 날 촉촉하게 제 마음을 적셔주는 최고의 노래입니다. 나일스바클리의 크레이지 선택하셨고요. 제콩님은 첫 직장 워크숍에서 강사님이 모닥불 앞에서 기타 치면서 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황홀했다고. 우와, 강사님 실력 무엇? 3번 골라주셨는데요. 자, 투표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살렘송 3곡 중 주디스를 가장 설레게 한 노래 1위는 바로 뉴키즈 온 더 블락 스텝 바이 스텝이 무려 64.6%를 차지해서 1위 차지했습니다.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더 룩 오브 러브가 19.5%로 2위, 나일스 바클리의 크레이지는 15.9% 차지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투표 참여해주시고 설레는 이유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꼭 사연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가요 3곡, 팝송 3곡 신청해주세요. 말머리에는 설렘 적어주시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란에도 말머리 설렘 달고 주디스를 설레게 하는 노래, 사연과 함께 팝 3곡, 가요 3곡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8시 29분 지나고 있네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Kings of Convenience예요. Cayman Island.

0: 데스파시토.
1: 루이스 폰지 데디 양키 데스파시토. 5201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혼내의 Warm on a Cold Night 3369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 아침 듣고 계세요.

4572님, 교회 수련회 가는 막내 동생을 차로 태워다 주려는데 뒷좌석에 캐리어를 싣고 출발했는데 백미러로 보니 동생이 열심히 뛰어오고 있더라고요. 캐리어만 버스 정류장에 갈 뻔했잖아요. 아침부터 동생이랑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재밌네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방학에 휴가철에 이런 에피소드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그런 거 다 보내주셔야 돼요. 혼자만 재밌어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다 모으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홍혁기님은 어떤가요? 아까 들으면서 봉디 생각하셨다고. 웅이님도 오늘 울 봉디 엉엉 우는 거 아니겠죠? 울면 안 되는데 하셨는데 그 옆 채널이죠. 퓨전 FM의 이봉규의 어떤가요? 오늘 봉디의 마지막 생방송 날입니다. 웅이님이 울까봐 걱정하셨는데 봉디를 모르시나요? 봉디는 울지 않습니다. 봉디는 가슴으로만 웁니다. 아마 가슴으로는 일주일째 울고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아마 씩씩하게 생방 잘하겠죠? 많이 가셔서 또 배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밴쿠버님, 주디 따라 아침 일찍 레인보우 앱 여셨다고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청하셨어요.

0: 아밀한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이영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이영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5: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존 레전드의 PDA 5802님과 들으면서 금요일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나 소설, 그림의 작법을 익히기 위해 연습삼아 만들어보는 작품을 습작이라고 합니다. 잘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익히기 위해 쓰는 거죠. 실패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수련의 시간이고, 완성보다 과정이 먼저인, 조금 서툴러도 괜찮은 시도입니다. 그래서 습작에는 서툼이 허락돼요. 마음껏 실패해도 되고 몇 번이고 고쳐도 되는데요. 우리 사는 일에도 습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실수는 내일을 위한 연습이고, 어색했던 말 한마디도 사람을 배우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